0: 지저게 미신다 된다래 생부 다그럽시기 네 된다래 탑실이 단로 제가 말해
1: 갈수고래야 네를 내키라니게 칼인금인도 와
2: 칼님에 장칼님제문면 차소와 주무소 간다샤리 민신의 체제 좁도 수위
1: 알레고다 수세야가 주인스 주진샤라에
2: 아슬라판 따라는 영인 탑실 유배
1: 아
3: 啊，我们这马戏啊，你要让俺三路打球的。
4: 啊，谁知道？他三路打我们还得教学的，特别是看你。特别是基地，要是看人，
5: 教学的。我这人很不得，来这给咱这看生意呢，到底？别去三路他们这。 직체나 레제 무자체 무티게 미인디리
3: 미토야 미두가
5: 니에 탄다 토한 디나네 톰베스로 시체슈
0: 조리 샬라
5: 허세 나는 시비 시체슈 근데 중소 자 삼통송에
0: 조리 샬라게 쓰는 매바 니에 무티게 레스나 가봐인 거지 시다 시다 시중아 李洪生草被给这几下头看着，他的顾不住一点儿的。第三枪个二当着，第三枪个二当着，谁的？苍木三枪个二当着，我有了。等到第四枪，三枪个二当着，别把谁没想到个二当着去。他是我同的我是，铁不杀人，死死他不起。
6: 唐浩然，咱们怎么下？
0: 上个同桌给这送鬼呗。
7: 可是俺也得让你的速度了，他都开车去了。让他的一堆小车子，趁个渠道前头马上不对。今天的各国人用个马达，所以讲的上面天色前途呢，总之并没是一个事。请看的，让个看看什么钱呢？
0: 有那不有个帮大车子，让车不就儿子？平大给七点七万买不算呢，今年十三年车不了价钱，你们都跑来这住着，住着小了，土地蛮难的。年到满了，弟弟你投了肯定是肯定的。恰恰李周琼被没事的是多个，肯定急了，恰恰李周琼不是过的，怕你小辈啷个藏买干了钱差账，打啷个进来他要么子？
6: 你来住土白兰家的人，
3: 有你好些主意。哼，你先队友的第一，红绳草白，你还捉了俺们苍木麦不收拾，也是师兄给你也是不接红绳草白咱的屋里个找的嘛多。你他俺车接的还多，说说跑来嘛些片，他都是师兄给捞不起捞起死。
0: 当然，天数嘛，才能四千五了。
8: 我给你说，我给你说，我给你说，我给你说，我给你说，我给你说，我给你说。

0: 我们来看看浩然的学校吧。浩然的学校，你也打算去哪里？去那中正浩然的学校。中正，今天你给浩然的学校是哪里？是。真正犯了，今天在唐浩然的学校里面。
1: 기란가 공부시베 순창래 타가리가 시비시당도와 기란데 페이지 당하란러 쇼팀블레 파로테니 카드 책임부 교수제 주는 야고지 어시 기란가 숨타시 금생의 신규유 이내 아치 어 전자판라 기란래 내수디스 균유유상 첩지류유매 긴그지마 제상아디리 마요가미 도쇼 어 소장양라
0: 기란게 긴급하시 니에나 딩군 총주 남기 의문 두산이 롭중 후다치 레가 배순시아디 조할 균도 탄토는 삼주 대샤 슈누드주 니에수라든지 민스다샤 카르 카르포사드아 포자치사 지지지 레코다 디카스 오제 니에기란 세세슈 니에수라든지라 어 총주미게시라 문제 공도 비외 갸치다 케요마리스기 아레 에 이네 탄다
1: 能命啊，切卡过水些，不比别吃的大开米多。镇长犯了，一年前两天了，其他的中队有点大。
0: 是，其他个送不打是，你那个怎么捡起来给予的？一年他那个拿了，阿吉卡了应该米多了，那个他中队的十七多米多。阿想想，其他个你学不新个嘛是，他能阿里阿里卡些个咩新个米多？啊是，镇长犯了，其他个几所人被感冒死的这么送的。

0: 장구시에나 나주 초대 쇼경 레디 오네 묘크 사업 시부시도 제팀 그 윤시 협대 당구지라 망튼 수시 규모 탁취체 순간에 뢰바 롭스교 던도 매수 셈보다 지디 맨주 제약 셈박하다 냠레 체니 님도 레 체우지 가스디 망소기 강에디게 세톱 걸다
1: 딱다지 디도라 나냠 묘시다유 당하우랑 차샤나 캐랑 좀 해나 정규게 앵앵스다 제마시 녀르르 윈다 디진 녜게 다자 칼라즈시디 나레등기
0: 세 진짜 정말이 칼라 녜당초 디리고다 키나니 덴지 슈제 통도레게 슈다
1: 아
0: 소저야라 레스
2: 요
0: 디리 녜칭아 소저야랑 가게이 녜코 겐라 딘스이다
2: 세다디
1: 디 담사르다
0: 야 샹마리 키라마 슈다 슈다 야 샹마리 니 슈바센 아 니 무스 키란러 겐라스 비 키란게 인치 기중아 냐나라
2: 키라이나
0: 니 가격이
1: 야구도 그비 그스 슈군이지
2: 용아 용아 되다 되다
1: 되다 되다
2: 누구 덕이야 싶어
1: 제자 디리문에 저시 니 지르다
0: 암라
3: 미미
0: 세
3: 라니 시네로 연제
0: 알아도 스톰비
3: 세
0: 샘 키브쇼
3: 오스톰자
0: 메메메 토스레 투메 암라
3: 가부디 제 용야 가르쳐서 아
0: 그런 데슈다
3: 되다 되다
0: 슈다 슈다
3: 용아
0: 디리 게레소니 튼다디 타취토스 갑십쇼 니게라다 님도 알아도스토미
3: 게라에
0: 로
3: 장게 게라 그뒤 뎀브레
0: 아 소장양라지 콘팅의 후천쿠사기 낙동칸기 소장네 옌유슈 타당아서 촉뒤 제경데네기 벌도무지 벌도무네 쩨쩨시는기
3: 옌유슈 베 소장게 니에부 봄람지기 기겐 제토그레스나
0: 아이치무스와
3: 장게 디샤 300쇼 아메 갑교 체처

0: 고유리 해주게.
1: 하고요 말이 삼주. 단들 안 토스 제바. 년년 카제시다 제구이. 잔되다. 아나 니 닌지 챈디 니모 님도 칼라사가 미친 바 로카스 친도 아.
0: 자티리 예배시고 니다 닌지 챈테 님지.
1: 잔래 카케피.
0: 예예 화이.
1: 정제치기. 단도 부침 부차자. 댕기년 님도 줬을 베니. 나 카르시에 잡자도.
0: 카르스도.
1: 대니 키라니는 러르가 면사.
0: 부디네. 우리 년아 담사시야지. 리상기 아자 리라기. 나 고스키야 주다디 신의 탁주 도수와 타 맞춰봐 더 찌스 고르다
1: 라네 된다 신주 딘제 이르시라 간도르시도
0: 나 저번에 신 된다 신주리 미드원에 신 된다 신버다 진이 라가 신규 유야 미스야디 그뒤 되게 시시래 니의 채너 미스 나르 라게 신당원 도야트리
1: 샤이나 된다디 타체자 갑시라 청샤
2: 엄마 니 혼나 수제나네 디 갈사되아 나레진 다 통기 마세 셈비이네 깁시라도와

0: please.
1: I don't want to check in. Tantanga, Fortune
0: Quiz,
1: Chodi Jugion Denegi, Chemito Damba, Zetta
0: Tinda.
1: Zetta, Tinder City,
0: Nato
1: 정부채나 파문이게 예변조 용구디 맵스니 우수채 재미 더 담지 하다주.
0: 대니시니 럽조 유자관 장가장수 친입자 여우시다. 채는 럽조 유자관을 치교 재미 더 담스 영니 가르쳐오래.
1: 재미 더 담배 걸 세우서나 세린세제 요리. 저디 나무순리다 신부토르기 총미 선도 망조 깨가느지 믹스에 미나로 여자소 내가 망부지 깨기오리. 제만에 상대자 개인 유입을다.
0: 다원나 필요 줘야 돼. 이장 내게 채채 집에.
1: 아, 리지 렉시.
0: 여도 로저 이자 관계 신의 랭모 차시. 예 여시라 만중인다.
1: 예예, 또 세제 중매배.
0: 다 중매 쓰니 내가 중시. 중인다.
1: 영아,

0: 아스발라. 그냥 이제 만난다. 꼽디 콜로스다 남피지. 녀수 우가나 셰르시 팀에.
1: 딘제 용고바시. 록바시 접지. 다제 여호시 오르다. 간다 암라 반지가 대자송아. 포모 칼르뉴시.
0: 나 혼네 난다 메체.
1: 아지 다지샤. 포모. 녀라시오. 진지 로지디. 마세니 용도괴. 녀지 레오라. 레가 야오 딘제 수요즈바. 마세앙은 준나라 소치요시. 갈레딘제 협고야 두게.
0: 닌진의 운영 레가 손자 니후다 지그리라. 라즈볼로라트디 니 샤샤 손자 대회 후다 지그리. 니 동네 기라는 가 샤샤 사도 지니 수비바. 다양한 심주 차를 주문한다.
1: 지 용아 용아 용아. 나즈 갑교 제쇼. 나다 아무라게 갑교 제쇼. 이네 랑게 콘츠다 님도 가르사도 아 웅정의 생계 과신 가르치가.
0: 나 생계 과치네 제.
1: 문에 생겨 매세
0: 문에 치매
1: 쟤는 홍성에 마주와 제 마중에
0: 마주와 제비 이제 화시래 아지 나 문에 치를 된다 주바치 남쇼얼 피게 리브리
1: 문에 강에 제 마중에
0: 제 마중치 암라고니 텐도로 피니미도 야메는 대슈제도 스고난다. 머리 녀던도 아자라지 교로 체비. 콩카르 체나 다치.
1: 오지라 욕쇼. 고베 소소다체 야오지.
0: 알아. 키랑게 중두내가 미르로 붙이 올 수 없을 경우이바. 단더로 붙이 해서 매바 다치가 좀 말베. 키랑데 구슈 아니야 남사용.
1: 어디 타가자 포모디나.

0: 비가 닿았지.
1: 예, 형 아래 타요, 마리.
0: 다시 타지.
2: 미디, 아시지.
0: 뭐야, 빠르면 가. 같이 해보래.
3: 공대님 바람이 독자리 성기.
1: 장바뱅아, 좀 어째 누가 있는
0: 거야? 마슈다. 자, 랑 하림이 그래. 등이 좀 따로 가리. 부그치든 내 시에는 참아도 그야.
3: 아무래.
0: 같이 해도 와.
2: 어, 지구비 아지를 쓰기.
0: 그치? 지구비 아지를 쓰도 가, 왜?
4: 집에 딘착 내수 섭질단의 용말다 신수해. 뭐야 뭐야, 다주 다주.
0: 뭐야 잡아라 이씨.
4: 다음 말이 다주. 뭐야 다 다음 말이 주시 주시. 주시. 왜?
0: 주시 주시.
4: 자 세입디. 야나 안 될리샤. 빠르면 돼봐.
0: 너무서. 니까지 벌통신 게도 말이야. 야에 벌통신 갈래도 가.
1: 니도 배 말라.
0: 니야 뭐 주시야. 와이주고 사다. 니 말이.
5: 어, 감사.
0: 과 조대 주교의 내기 조린 사버 설리밍리. 침루리베 보내버리.
1: 침루리베 봄람라.
5: 나 침루 자니.
1: 나나 장피게 돕서 깁시다 안고. 응. 왕용게 침게게 내가 잡냐 시기. 뭐 가서 제 워치그레.
0: 드레스리 리메. 망퇴 긴섭제도 전이가 주도자고래 년내게 도모소
5: 뉴스포니에게 망퇴 긴섭제 제주체나 무디
0: 라레시
5: 고모소

0: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1: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0: ཁས ཁས
1: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0: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1: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가르쳐서
0: 괜찮았어 괜찮았어
1: 아지 남이 시댄다 가르쳐서
0: 괜찮았어
1: 아지 가르쳐서 남이 시댄다
0: 괜찮았어
1: 야니 가르쳐서
0: 드레스리 다란레 가주디 또 어떻죠
1: 야 그와 답죠 아지 남이 시댄다
0: 남이
1: 시대 아지 남이 시댄다
0: 아지 데리 데리
1: 아지 말어 디 또 어떻죠 집에 아지 또 시안이 용마 지면 가르쳐
0: 아지 괜찮아 저도 나다면 두지 맞다 괜찮해 봐 내가 좋아 그러래
1: 장아이게 장고 쉬다 영이 근처 체브제.
0: 들이 눈손한 거 다니지게. 삼만 통치. 공사도 갈도 같이 있어. 네가 같이 비기. 습소 마셉제. 못해 가는 마사 아주.
1: 어찌 장녀도 게. 따라 신이도 유도 게.
0: 급디디 내도 다다고 선자. 삼시 다 당한 거 뭐죠? 저 사무소니 공사 생기들이.
1: 다연 홍선 게 차고 남자.
0: 제자. 미리 너도 보니 치르샤.
1: 양튼도 매경 그 바파죠. 안 믿인다.
0: 아, 제 보고 주세요. 오늘 보고 줘. 또다. 까나 상관 당담에. 단단히 난담해지. 또다. 네. 네. 오늘 난담에.
1: 말어.
0: 아.
1: 계속 이제 장을 가서 제비는 양장간 아 시시 등지 봐. 양인도 없선자. 뒤랑 그 랭게지. 이내 장간은 니 뭐니를 삼도 스탄이 용도게. 양내 조라를 하가 제비는 니 그제 저래.
0: 영아 영아 영아. 남아. 제마 구다 사람들 큰 재무요. 얘랑 캐리죠. 교수 니들은 저 하바 차시네. 난다 보고 삼을 겁치니. 영도에.
1: 얘랑 셰이다. 선이 인지 명갈 조유. 교수 쉬네 레비노. 나야 요 줄럽니다. 신송해.
0: 가시쇼.
1: 겜게 먹어.
0: 아, 드스 드스.
1: 아지. 다지스. 녀지다고 말이. 녀가죠. 야, 녀서야 오제 겹부지. 녀서야 오제 겹부지. 다 줘다. 녀가 요. 교다.
0: 무지 시대.
1: 다 녀녀녀.
0: 영아 영아. 녀죠 녀죠.
2: 朱林小了，叶春雨困在你们浪之前呢，王勇了，孟天金在接我了不下。
3: 要是他兄弟，他都啷个说句子啊？村中没有水下，里面了用个没有吃啥，今次忙活点这，卡包送把吃下呢，接托嘛的。听这话用着，路不堵，那就顶这辣子，里面二顶个嘛的。是。王勇跟农主小年能买你不买吧？俺做萝卜吃得起。
2: 哦，大哥的，朱林长了，也没东西呢。
1: 哦，
2: 白小门个，没让人生看不落不是接不住呢，看这多。
1: 瑞瑞，勇啊，没事，你得耐住点这车队，出去进过呀的，开钱不止，走的出去是的。
2: 我最近特别大呢，看你满面你肉不巧多，对呢。
1: 朱林小了，朱林小了，看不上，看上苏三那个。啊，朱林小了，才五月。
4: 朱林小了，才来能给。
1: 苏三的，你看他通过是哪的，勇不？
4: 他通过是大七龙没？
1: 朱林小了，看上个玩意，我坐车了是哪的，都是没得图是嘛的。
2: 快接上。
1: 朱林小了，王勇正干了酒，他到俺做困色节，我这是个，俺那俺做没事，看不到差不是不？这一春雨跟俺做吃家伙有事个。李梅，
5: 你
1: 啷个这么呢？刚没看到有呢，不是送个别的。
5: 啊，这，来，也晓得，呀，爹就晓得，呀，爹就晓得。看俺这么老冷，你跟起么玩意？俺再些是晓得，王勇的酒差不是，光做面跟手切不怕米多个。
2: 等到俺做我忙过，他可还不去死的。你也跟他做，光打死睡觉，你那个做我妹，你他还是个大妈是呗？这边店家的，没想到了，女子当上，忙天已经是不接酒的，没得做，多什么多，弄什么这动作钱，他那天外钱个女子跑着钱不得。
1: 俺做，光打头点训练用嘛是呗？
2: 光打了不接，你最讨去偷嘛是不？女子婆娘为你先了，困睡老要嘛的，困睡婆娘也是。
1: 朱林小了，你也是把生的。俺做女子婆娘姨，看人家吃着那钱，可是我有的钱没花钱呢，用不着呗。
2: 李梅，忙天都写的，夜天都写落了的。一年女子婆娘给三七钱一呢，点点钱去钱养住着。
1: 没事，多来住门吧。那你也跟着写，可是我管他是哪个人，我们。
2: 我真正啊，跟那两个找人，家伙也不认，姑姑人，我都跑不进去。托金西，
1: 那是恰若难的。我随便送看都钱呢，跑动钱去。你这穷呢，我这样用住是呗？

0: Lhasa chungkira chinguan chu gyazu digui ki gya chubi ki rizhi chikun na zo biwa ta digui ki miri kaag deji ta chungmi chu zainu ngonba ta beri chiebe chu beri sabdu chimba ta chonang pi tuba chungyu.
1: Khadu yinan genguo zu gaya ta na kaan yunyo nangri daju tujin di ngarang zu shunu chigo mianpa che genguo zu ta digi ti sangme di daju tujin ta ye che kibu shibu chung.
0: Lhasa chungkira chinguan chu gyazi chumshung gyazu digui ki ledun be. 만주에 너주 총결의 냠마종 리기 디귀기 년종 때내수 당랑배 갱관소의 냠도 진주의 문제 제부터 공조로 다주 뒤진기 제시 민둔 슈바마세 갱관소의 땅단 세종기 두구른 능로 서로바 제디 갱관 캐르드의 타 시류 미진 제디 뒤진기 조난타 지조기 저와 용조를 투바 제유
2: 무전으로 지금 망자 없네 강보 잔네 뒤진나 조보 드렸다네 그 기포 뱀에들의 형성세 되는 땅단 자급게 라 가진시에다 다시 세세다
0: 내리 세규 집에 편득한기 경고와 빼만 하며 만주의 추구주의 초발을 따도 지기교라 공주의 지조기 참신 초르투바 체내 마운을 리베킹투바 지기 유지 송부시
3: 다취 팔림니 다취 투신급 미토 미중외 사제 시긴 딜류 다취 투신급 타세 객청한 시도 레드미네 수균 다취 팔림낭 사투 믹세 캐슈 댐비 콕세룽니 미리 튼지 히에 제와 什么 선발체 유비
0: Lhasa chumshung to zhugbe, gik chonggang ti mezi chenpo tezaan meirong, dajui tujin ji yin hajang tuibu yubshi. Ledunbe, miksa ji kwaksa lukwa ta, miksa ji rimu chiine, sadur konar wangwe dajui pali shi suyu. Lhasa gik chonggang shi ki gik sogen chen lin ki, nganzui tirin dajui pali na, ne da, chura, caksha so lukwa yin shi sumbashi. Chen lin ni, jiangxi ne yin shi, gik sowe nyamyong pinsum chobu yudib, lo dun ki kong, Lhasa rademde, gik sosa ti todambar kyubashi. 공기 다류 다주 뒤진 차르잠수 코미 다주 발이나 표지 사감타 링네소 준비 믹세 다주 발이 수류 삼루 커류 전인기 기주 푸부기 라네 다주 발이 소외 유림추 네 다주 뒤진기 용공 시제소 망부시 총라 다주 뒤진기 뒤니야 세부시 총 시송시 다된기 다주 뒤진 급수 객 총강기 다주 발이기 코제추 네타 추라 착샷소 루바마세 데이터 대동 표기 체주 댐베 레모타 세민급의 다주 발립 수연에 사주 체주 강리 응원발 체유 객 총강기 진다 노준기 안주 표기 믹세 체주 댐베 세리 다주 발이 난롱네 미리 튼지 용어타 다주 튀진 쪼부 용외 민둔 선발 체유 제송부시
4: 다주 튀진인 서법 토제민 솜동 주기 셈베 파서 공가를 계지 남당 기래 된바 추 Rengwe jengi layi da ta namshi celen tibu loglab ta guidong tibu so ki duen tu. Rengzhi nengur che di zhuba cu denja la gilin che jun shi.
3: Gongme chu sui geba samlaang, lasa konggan namtang tu namchu mangbu papur che xin yubzi. Tibu to tamba denzin lega xiongne tapar lo ju zhugi yubta. Da dong tibu to lega qianne lo sum zhugi yubzi. Mangju ke zhu pen zhong ka kong to tamde ne yi, kor gyu bu to tamba denzin ki. Tiling a cende yin, tiling gongmo kimlan nangmin namzum qie bar teken zhubu hajan kiyan bangbu du. Nga zui legni zhubu namba denja ngang qirgyu tuba qirgyu ti yin xie sungzhi. Da ju tu xing qe mo, gen nang ne zu zhun ki gya kyun qi xu tang to xu yin bie gu dong di bu ti nang, da ju pa li mi la nangmin namzum ki sama ti wei gyang mi. Ti nang yub ni lo hui qim qim qie bie ka zhui ki da da tang gu mi gu dong ga gya li ku kyu mi bzhi. Mangju ke zhu, pen zhong ka kong to tam dine, kor gyu gu dong di pu to tam ba, xiong ding pan ki, nam zhu sang ma di la ngang pe pur che pa tong ge sim na ha jang ga pa du ji sung zhi. La sa kong ka nam tang ni, ye lung zang bu rong xiong tu nian yu ba tang. Nam xi gi cha gin nyuk zin qi wa tang, qi lung qi hui, gu dong ga ge tang, ye ji sang ma nang chung dine qi mi zhong wa xi zhi. 国东地陪我读，托他们看一不他。内地里，那么就没不空气，那阵话天气雪天也不是。忙就可住，平常看空托他们的内，可叫国东看起主力选拔刘浩一，托他们把这起，那么就开始了，可叫国东起归个越南。那个天气个，绿荫不怎么样，冬米中。俺村那个人准备上面点家谈，这娃月结送不是？推荐个，他是空干那么贪图，准备忙为推荐不谈，大去推荐闲人天儿。他是空干给钱那么贪念，那么说家谈给就给钱铺了又不是？忙就可住陪人跟上住去。明天开始说谈，广东托他们来修改办，得等出席定完说签年，点家去这些也不送又不是？瞒不住不接，那么些些不修谈，老在给您。可叫大东说，来团不错，就算你十批一人，来那点送当先有些。忙就可住，平常开空托他们点点，那么些些水平，我得看起主人学吧，朝夕为宜。谈的呢，能推荐为推荐银别，那么些来给多钱不约？俺村那么些给多谈，他不钱不给办，所以那么些来新年，但是彩铃钱给修给不谈，那么些彩铃来点呢？可住点家去，说的看都不是银别，错看看去，那么些城西谈，那么些更多了心里，追不出点家来给您提醒一句。忙就可住，平常开空托他们的那个，老在给您不提前念说完到位。提前了，过些钱就吃了当年。陈东桥墩提前看，军点单，可就图给给您提醒一句送些。忙就可住，平常开空托他们的那，可就不将崔汉去主任选拔刘家第一。小班那么就托么贴破完呢？前空去那么就就续贴，店家俺白白牌儿，俺最让人去来那顶送钱的，准备催店家来给您去给您先送些。大举推荐去采摩尔，他是空开给济南谈去，忙就去追去来团不难。农民谈娘总去给穷民难，去追去店家来给您去先预备，天内困难别什么预计，娘总提着。
4: 喜马拉雅日语去看不来，雷达设置呢？人民托是不脱手机雷达设置是隐形，努比特国卡马雷达设置哪个来接受签约？你给克隆了英龙队在唐雄给切个样，甚至没把他长安的气味告诉，处在雷国罗给摄氏度十九度三个月。雷达设置所加对白马村人中给苦有差劲先把的没得把他每个给阿公送信约。第六，大舅推荐人。今年朝王迪格拉协同特别三大将为培育起干预边界错落，你们这队持续穿越。
0: 大舅推荐人来到设计组，对着期间的白马村推荐人杨总签约。每些萝卜新有的旅游家，你们杨总的推荐的嘞，今年朝王点的，你们到你们这队签的推荐了城市修理钱。那就每个卡马帮的设计无可以，定用因此大大也不买账，能不能开发的价格穷次，一定了大大错把的价格的月。俺那不错，能不能制度结构，产业证据来特先买不它。这样，到我今年呢，现在能买老板的交易月结，全用月结算不是。协同我们的主持人啊，老罗，卡算定价的点给可能呢，看不来八月来的设计我也是做不它，来的设计就是点给结构，日都养十二月，白马做哪年了点呢？来点能够的，确实也做不它。山东主管昨日修订进了里面几个我都给买卖，白马村人民区的山东区，加上做没多家，引进内地的家头企业规模确实点不足呗。康庄山东了，每天的开工送外，来的设计的做都不穷约。大家看不来，八月来的设计的草头来就可有了，军刀切莫穷瓦他，马格拿插嘴吃不他，养龙之些也还能吃吧。吉安大大下东土不接，恰近历史上有家。白马村，我这爬的松都各都随身土不塌，我们立即搬吧。让该珍珠七八少的，看不来人都给军将心愿。你同家们中年了，看不来来的设计的马勇的我努土，来们娘娘给来住他多些钱呗，来南三百村子他出的钱月。出的钱呗，原来那来的设计的白马松家几个来住七八的，原来来住的都松爬了月。这套呢，毛泽东都把切入前面怎么说？白马村全塘切入东角了，人家台湾那么多么穿越。那句美句，看马崩的时机，陈毅林去。但那按照家头级别，恰见二位列出前面他，可从直接二位安顿节都穿越。第按照看不来白马村了，起来了在现在也不讲过吧他。军队卡孙吉特别疼不了，白得钱呢，每天就拉那买卖，卡工送给了人家台湾那么多月就送不些。白马村巴拉坦阿姆拉大舅推荐的这些地里，他怎么送俺月饼？每天他密码透露电话的数，先送不是？
3: 七七女新年，江东。

0: 인투미 젠더 체미 페랑조 정기 딤주 젠더 화사르 체버시 화사다 능주 소가치에 세규타 총결의 숨내 용외 롭자 니주 자주기 젠슈 분이 된 업종이지 젠더 나슈게 젠더티 리 숨내 예유바타 젠더 남장 아 유바티 트미 젠저타 수젠 링류 젠로 링류 차르규 캡데지 이마시 젠슈 버제레나 좀내 젠주 초부체유 화사 루틴 토린 루림 니베 진짜 뒤베 로마 로주 자주 윤도 롭제나 아주 친하게 사자타 정다르 되주 그직 제바타 로마츠 두응이 된도 정다르 집에 주 만주 라바구위에 뉴바체로 동바타 섬시 진류 체로 당내 젠도르 추 시지 존인 지기 유지 셰브시 젠도르기 남바 자차고 유바타 젠슈부츠 젠도기 딜람라 시인데 젠레토 뉴슈 강유 된 유지 고즈 뭐버 렘바타 탑람 차르구 네비 제바마세 가자 추와타 튠조로 로람장 체리 괴주 뉴바체모타 슈뉴 냠상 응바 체유 Toga chongjian nangazi zon lupjian lurim jiebe zinzhe nyebe loma nyema tsirinki. Gen la ji zubji wo, jindur ki lupjian le gudi tongwe zhonan ki chongla laba guwe nyuba qiru qinbata, chokbe rogla ji nyuba yang qiru qinsu. Le qin, cenze sardu ji zhosim qiru tangne, jindur lan tobe chubje lupjian ki yurim nangyang jieti, yarge zunin qiju yinxi xebshi. Toga chongjian nangazi zon lupjian ki gigan gaysan tunjub ki, Jindur tuizu za chakbe, chukuzu lopshoru pe jie di lopchung nendian chebe, chubze yabu topzong la tongyayang cheru chinsu. Chir loji, anzu chukuzu neti di cenze sardu che di cenerigi sunsang sadur zawa tsuga cheju yinxie sumbashi. Shido shabarchi na, tari jindur na tuinbe, pyujung ruga ki, pyu rangyong jiong ki tsab che di, rinpa tewe towe zemling chumi jindur na shugyu yinbashi. Laza chongkira tuilong di jing chuyi ki chujang shuanba, dengjin wangme. Lechi nganzu, cenze sardu che gu, si din pyunsung chosu tangde, cenze lopsu gyu nam jing la gudi tongwa ta, shunu lu jiong ki chaja kyun yong de, kongbe yonggiro, ramdi cheju yinxie sumbashi. Nidu, Shanghai ta pyo di shunyu rinne biri ta gyuze chargu nyamzhi jimzo ti parne tingrib gyuze dinze xiamzui kandu nyewashi. Jimzo to jyudin zuwe jimduan ta pyo yi yisu nyamlin ka mwimi shuisha ki chaburu nyamlin kan soji nangduan mangbu kudri cheba maase. Pyo yi yisu ta rimo zaje soji gyuze zamju jikdu to jimduan chene sadu gyuze ki rize ki yiwaan chokshu ta sarzum ki sunshu chio yongne pewa che di. Suju rinne tingi penzu nyamlin chui gyunzin ta tarbi dang yubashi. Pencung, Chebur Tunzo ki Cokzu Cichun ki, Tading ki Nyamzhi Jimzo to Pyo ki Chebur ti Shanghai ta Pyo ki Rinne Biri Ledi to Jimduan Cheba tini Tuinin Chimbu Diyue. Nganzui, Ngunmin Shusha ki Chebur Rinne ti Shanghai yi Leri Ka ki Chokbu Soro Nyamlin Chegyur Kodun Chedun ya. Sadu, Ngunmin Shusha Rinne Mi Tewe Mangwe Gyunun Tupji Yinxie Sumbashi. Yegab Rinpe Ngunmin Rinne Shusha Namzha Lase Kuedang ki Zong Rinpe Yunzinba Basang Digi ki Kuedang ni Nganzu Zaji Ngunmin Shusha ki Gyuze Rinne Shik Yinpe Suju Rinne Ta Tingrib Chargu Ni Nyamzhi Tuba Che Di Kuegong Chewe Beri Gyu Kuedang Rinne Yunzin Ta Tarbi Kangli Donggyu Yinxie Sumbashi Jinzo To Shanghai Ta Pyeongchung Ki Gyuze Kepa Ta Chargu Ba Kewang Che Ngibzula Nyamzum Che Di Pyo Di Lakshi Jimduan Ta Shanghai Ta Pyo Di Rinne Beri Ta Zong Nyamzhi Gyubi Solo Mingde 베리 십주 나오시 제거토 대동 페미기 마웅바르 쪽베 청진 지변 남장의 대인데 청진 등공타 슈누 소종 제디 사드 페미 자샤 사드바타 락시베 통제타 전당체로 동규 로그램 체크 란종기 리네 사르좀타 폐제 용규로 그대 당 요시 상하이 총계의 장닝추 페미 자샤 폐제 디네기 리진베 리린나기 난저 상하이 지변 십주 라사르 비드니 라제 리네 규륜타 산년이기 리네 냠지 띵서 투지 인시 숨어지 我这 제버시나 다된기 냠지 짐조 대야 진짜 주버라 상하이주 비주인버시
1: 샴라 산주 도디 카시로나
2: 지체니슈니 너구야 이시에 류제첸 소토 푀민 말순 교샬키에 타도낭 푀리키에 말순 류제바 치린 소메 추스니 탄가미니 섭든 탄 가르차 십주시 숨키 춤제 토니 위키에 당만랑 휴시 디르 진다 탐부네 기베 팔 정용기 푀네 튼베 튼제 치게라 종베 총법 고치 녜동 앞게 둔주드니 차 숨내고 중유비티 튜숨불레더 我才是西西牌预备春的 规矩南边中心点点，他是南老街牌儿去，各处落南西对白马些，三头落车阿妈，直推去狗儿，娘娘养，速叫切入些。年前天空秋松内阴边，六千六吨把松秋熟悉，湖北黄石开了街了，两个人又不提，第六南秋松总去，促进南边冲着前途，六千六吨把将起来修土片，你不提些。 冬季开发新的，第六村邱松总去看土看泥囊，六千六吨把吨重，将起了六小土把切入些。泥土平均行走六千克，土看泥边亏损克，参在新的明年，在于总土采里克，内部工具将打这不些，将打土，弟兄六七趟，新南土规矩切就送这千年。三年天气行不错，新的参在卸下了别，总体用给。 我不在团里拍个主角，浪在去地角突破些。年前儿，农村中间儿，扎青总去，前两面那只做千年，忙出路坎儿去，我们学校人的团伙，最多七八趟。这就八零趟，新土儿过吧，扎青去出趟，这个儿做看点路坎儿去，这些都路前边，忙出去路坎儿慢点空皮趟，军心土角儿团建加入些。 你去，拉出重庆轮住总，开始去最快途，重重艰难就不差，来不及。我最前边行呢，重重铁塔铁轨途，滚开给娃儿用钱躺不拆车，老的坦途呢，塔路穷俺我约，重重艰难铁塔，铁开来不贴，让将给健康苦肉军退来所请不存于难，三头当着健康讲亚都亲的，推下车队车上亚不起准约白羊村个月。
1: 什么林杰呢？ 提问忙完，三九天对呢，就在这里去APP搜了呢。
2: 三国借用。
1: 三国借用。

0: 过大，何西。 딜리 뭐 잡도. 숨도 감주형 아시아.
1: 아무라. 아자라. 니 아무라게 나 그두 수가 비그래.
2: 보모. 보모 장암 잡아치 아. 데 어울라다 아자라 동아. 나 즈님도 장 아무라 구도 영도게.
1: 레스.
2: 칼은 님불아 노부.
1: 엄마라.
0: 아.
1: 네 암라게 대 직샤스 디키날 필순기
0: 네도 말하게 보고 다도 나로지 도제나 디 가스래
2: 뭐랑게 삼로 마톰 지금 알아봐
0: 드레시 네 나도 할 로고시 다 쓸고 가지고
2: 용아 용아 네 우윤 행간 친구
0: 용아
2: 허시 허시 정미토 담바 저어친 님도 민채가 교수러
3: 알레스
1: 신부시도
3: 신부도 와
1: 이내 암라게 두경아 디사 추마리
3: 야 어구이 디오 암라게 두경 샤미 사주마르베 개요 말이 제마산도 유너 나 세가셔 니랑 격세되고 용도에 가르쳐서
1: 사브렐랭기
3: 사브렐랭기 야 바람은 경암이 된다 허세 라는 토방가 소개 중에 개요 말이 어고 사브레 자야기 노브치 두 스톱다가 사브레 저리 니케용 와 고아 세 용베
0: 어머 클라스 리베 심도 갑시다 와 가르쳐서
1: 사브레 랭기
3: 두 번째 소집샤 추치 심시돌
0: 네 다시 어제 님이 뒤 두 번째 소집 좀 하면 도와
3: 아
0: 배사브리 초세 주임해자 안주마 샤오유에 다가라 하시기
1: 사브랄랭기
0: 조조조 니네 가지고 조
3: 안사줘서
0: 야
3: 딩아 니

0: Let's go to Sula, Dinepita.
1: Yonga,
0: Kiran said, Tishra, you name, Mazule, I kept another paper. Mazuzo, where home was some single teacher.
2: Chung Sula, Yanjay Swan.
1: Hazi, say Mola, Kiran get shed and still need war.
2: Chung Jilan loved to share Kuga Yaki Deshon Kiddis.
3: Chan Chu Sula, Mazuya Chuinda.
1: Yonga, Jushi.
2: Tripin Yamong DJ or some summer show.
1: Some will let you do sing as he. Kurtu Shubina, news warning a net twenty. Tashu Yaw DJ to Yaw, Hunshun Sok Joge, Chen Yomashi.
2: Nyakodula, Yetun Yuda, Jim Nila Gamunanje, Tarigi, Hunshangi, Magamangusi, Sonya Yup Sunni, Ledger, Kilashin Dalje, Nindoli Juna Nimja.
1: Samu Molage, Samukin Sato.
2: Nichiwa.
1: Nisan and Tuchong Gigi, get out of my shooting as she. Tari Yetun Yuda Yamle Shadi.
4: So, 정치 소모 되는 쇼부리 장로 장매 거수 차단주 수제 정치 소라 야배제도 누나로 쇼도
5: 구쇼 니센다 구쇼 예주유게 홍서조배 냠내 주민정도 대주제와 가보시라쇼
1: 中比中介变装配件的那段店应该差不多都不是那些人看意思呢变装的马座卡车都要马行变装配件起名的马座作为一点压制中心马座作为一点起名的心里的一件那边做那些东西你去阿拉这边那么你要多谢那兄弟
2: 총지수라 키랑게 단도 소부디즈 나고미치라 티슈
1: 세모모라 니에 담셔 난들 고부주메로 생고도와
2: 나 총계벽이 냠뇨시라 메자 키랑게 소부디즈 펜도시라도
1: 동외도 냠뇨시아디 송조 셰프시 게시 세모라 고부주노 나고디 제가 빈네 즉시
2: 前几晚 양스 키랑 투신시고 키바
1: 어 디제다 아이나
6: 총지수라 시호레 광무자
1: 광무자
6: 行政中品批给我们一个行政流程容是吧俺们问问而已这把可是去我这这个没来你也没有这生意来的是行政流了你也可以行没这中品创业了其他什么生意是要的了行政流了来既然准答应那这明这应那这别人去别人的定做要我的别人去没去呢行政选不下呀听着我那女友是的这其他我呢其实呢过来其他给狂不热热去 중비 피게 다야 될 체시 시라시 아요르타 중비 피게 다야로 키랑게 네티제 카차 팅그야리 나서 키랑 두두 시소 내가 체업 삼치 마르벨
1: 항차 류라
6: 라
1: 소소 정지 차례의 요나비나 나다 중비로 갑교 체업다 케메 인지 둘 샤소 정지 레네 송시
6: 제 레리 레리
7: 항차 류라 키랑리 지 시아이
2: 장인은 꼭 뺏어라 시도 중지 쏠라다 범어디 피게
6: 잠깐 가시오래 광고 산도 나스네 총 타오리
7: 산도 총 부지
6: 아지

0: 진, 조 진, 조 진, 대쇼다 겨우 대쇼다.
1: 걔라, 걔랑 양대 갈나가 피해봐.
0: 양가 아무라라 광다 쇼가 용비.
1: 아래, 광다도 쇼고 내지. 이네 걔랑 兄弟 조비 로편 조조. 네 아무라라 자산이 열배.
0: 양은 더 딜레 용마지. 양가 아무라 닝세면 딘지. 네 진이 뭐 보이면 고발신 그래.
1: 세, 걔라.
0: 오나.
1: 걔랑 게 나 아무라 잠면 또 송구 입에.
0: 시집지제대비나 Nyemi jaman zhi tu nyu la, nesu khen zhexin ne gyu nyu, nesu di che, nye la san nang da ngang guang da xun na ta ghe zhi.
1: Mari, kiran ya tian de yung mar da, nesu la na gyan di kiran ge kye na la.
0: Di khar si zhi.
1: Asi, gyan la, jian ma ne, kiran sanpa di gan de te du, te ga te be mo do, gora gyab zhi su ma pi.
0: Kari na.
1: Nyam la ge tu yun, le la bo, mi lo gulung shen ge ma zhi.
0: Chen de yao zhi ba.
1: 이네 고로 샤베 슈고
0: 담는 시르베
1: 어 키랑이 괜찮 시베
0: 괜찮 시다 지소 뭔지 상면 요구 봐
1: 쟤는 답이야 알로 됐어 키랑 오늘 야 텐데 요는 대견 나시
0: 세 장 오늘 괜찮 시도 봐 생긴 아야 마 조스 단양 아야 조스 나 기타는 시 야마 텐데 유베
1: 아 세 개라 니 아무라 콘 텐기 고로 시브 샹 슈샤 니 카드 제 사진 한데 둘이야 텐데 콘 양고로 샹제 제라자베 마세 콰이즈다 포브자 두도 콰이즈 스타키랑 제나 소에 니고리 베서 말베 이네 개능 말이 키랑 게 연주 세사블 봐 키랑 텐데 니야 테시 야테 예라 니 큐는 가면요
0: 오 닥다리 니지 체주
1: 어
0: 돈도 도로 니 감제 친에 도 주의 어 나 도로 도가 주인다 야야야
1: 말이 키랑 키랑 라다 사브레
0: 让你这些就说啊，我苏人，我忙说不懂不知道，忙塞塞这音。
1: 哦，
0: 你随便这的他啥子人？先说喂，
1: 前天让给爬西街，不留下那么天，用的喂。
0: 你偷偷让去西了不？
1: 哦，
0: 不懂起的，偷打龙兰白偷了，那个不懂嘛，前的更是。
1: 啊嘞，
0: 羡慕到没擦干了，心下不接不带钱，要么的先说喂。
1: 啊嘞，没擦干了，心下不接不要么的送过了吧？
0: 哦，要不接三毛许多。
1: 啊嘞是，
0: 我注意的。
1: 好，
0: 嗯。
1: Kira le ba shumiyak tui shuebri.
2: Guangda ee, Guangda le mnen tangnin shumiye.
1: Ah, se nyer su shu da, nye gen lao kong mi nye din zhe ma zhe.
2: Tandu gen la si ibe. Nye ran xie yu da, mi din zhe, rang gigan qilu yu ma zhe.
1: Les, so zhan yang lao kong, tui gyun xia le nudu nyam nyu shira yor da.
2: Nye ran xie yu. 아니미 냠뇽셰데 녀디데 가부 쳔네 미디즈 노업냐 치리
1: 다지 어 콘투규 샘소 코브쇼리 어 암라 기랑게 곤신난다
2: 니제 제토 미도 미디 히케지시에다 녀바치리 아 민제 싫어서 좋아 니미데 야치메
1: 어 레슬레스 기랑 곤신난데 메뉴 욕샤나 어 딘제스 체니 용도에 니에 파친제 콘르 근주 체니 기랑사 光大土点了吧当？
2: 光呀，明多，米地车没是几土没？不，
1: 阿姆啦，
2: 让礼物拿了，过节是吧？
1: 哦，阿姨，
2: 年前的让给米地老多。
1: 啦，啊对，
2: 今这些米呢，我们这么多，让人炒了的吧？
1: 啊是阿姆啦，到古龙乡买的羊肚哎，所以去学姐古龙家拿的。
3: 哎呀，不是，你
4: 两个真厉
5: 害！你婆婆兄弟不聚餐了，着实惬意。老云多子妈今日，今年他最近有没？光子大哥小的，两个来个仔细的，到今晚你匆匆等下要嘛的。

0: 슬랭기 짜장스데 예 고스탄 양스스르스 차스
1: 땅 아주데 짜스 짠눈데 디나로리아 카지샤가 몰라서베 수주 유베니 멘즈단데 망고 요르바 제자제 수주 쇼교데게 가서지 도다
0: 로니 파주 짜주에다 짜소에 모네야고 도르샤 짜장자다 시즈 코고제 제체고도
1: 도도 짜감보다 수주 메베 존난데네 제미도 제자 짜주야다 짜소야고나
0: 로니 파주 페지나로
2: 김을진광감지라고야당주주고이
3: 아이네 주도 거는 깜빡들게 한고 셴베 거는 추베 월게 밤이도
2: 디 로게 파주 한고 사람들이다 보라 샤브게 두 군데 데비베 마체 주데 인식지도
3: 한고 디야 야고스 와 티브로 와 지다 마쇼 양외제 구도 기대지 가 군에 레바 있으니 콘치브 메고
2: 콘치브 마다 한고 차라 꼬미니기 굽주고 깨리샤 디가라 꼬미니기 깨비나 한국 팀제 차니스 레야도와 보상 차지 마지 딱딱 말베
4: 너게 파주 함 차지 연여치 광제 고릉업 중 얼고 타 고술 고인베 저주 이즈타 자수자놈 류추 이즈 차장 유베 통중직 표주인
5: 나래원 시나 리자 알갑시다유 제타 드링에 챙아 너게 파주 한국 권제 리스타가 유미 오늘
6: 가래시다 로제바드 한국에 있거나 강고 양고제 대부제 저에 차부제 공부가제 전에 강부 간진 느낌도
0: 대줄 함차지로 고르 야탐 굽주고 고래 죄미고
4: 너게 바주 함차지 예뉘어치 광제 고릉업 중 얼고 타 고술 고인베 저주 이즈타 자수자놈 류추 이즈 차장 유베 통중직 표주인
0: 아치 짜디나 계속 주이지
1: 야제차차샤 제자제 수지 쇼교되게 가서지 도다
0: 로니 파주 짜주에다 짜소에 모네야고 도르샤 짜장자다 시즈 코고제 제체고도
1: 도도 짜감보다 수지 메베 존난데네 제미도 제자 짜주야다 짜소야고나
0: 로니 파주 페지나로
4: 김을 진공 감지라 고르야당 주주로 우이 현재 서비스 용공제 감지라 고르든지 등굴에 제미고 감니 연여체 광제 고릉업 중 얼고 타 고술 고인베 통종직 표주 통종 최저낭내 닌 뒤낭 뷔제기 내든 유지 현재 칠로 지초

0: 我是
1: 왜 교수님다.
2: 무슨 진짜 다 붙지 이러나.
1: 나 교수다.
2: 아, 됐습니다.
1: 누구서 누구 치여지? 아, 자, 교사는 형도 거야. 나가 진짜다. 만나면 제스면 도와.
2: 네 교수지. 전도 교어단 뉴천에 계시.
1: 가르 뉴스네 계리스. 대시민의 미도 시민 미도. 넌 숙취해서 내면 그래. 어, 됐어 거래. 그래.
2: 丹东多少钱用的呀？这你要学天气？哎，妈的妈的，快点去吧！你要是热，快去！啊，秋天的热，就是明度。你要秋天带着去的。
1: 真是的，啥米儿不？别不注意米的呀？钞票啷个？大哥，咱们住过干嘛的？肯定太热，心里的呀。偷偷喝些西西。
2: 广播组，你喝些西米？第一句啷个是来举米？既然举云，俺啷个点难的？
1: 对，对，我们那边也有。
2: Alice。
1: 这是对面，我这。我呀，对面也有。
2: 对面这边。
1: 对。对。大家看这边，看住的。
2: 这样米多，你看下江北啷个子？看下
1: 这车嘛，Alice。让看下吧，让大哥把大哥，把他捏倒。
2: 妈的，你敢塞不起多个？
1: 就这菜还要热，他得退了，得那着吃嘛热。而且，人家人家现在的钱，俺几十米多。人家现在钱来着，就这。阿姐，你也喜欢用的，得新米小麻的，俺养出主意，弄不了么子大了，啥来的？
2: 真主这孙子给不着不，用嘛热。
1: 这，你现在是热着着，热着着用对。
2: 最近这事没。
1: 多么着吧，忙着别的，俺天天去给他。
2: 呀。
1: 俺孙米还没变，小天天都有米变，都有米变。
2: 你也太多钱不到，一共算多少就用不得，
1: 让女婿你让三百给就让过。
2: 行，可是你吧，阿子想看妈妈小的，三百给他。
1: 对啊，对，看了我的，俺那么趟找一路当，给没多，不过那个好些主意，不过去一下。
2: 不过把他们给他。
1: 我这样正好说的，你还说有，那个马先生，俺都还有的。
2: 行，
1: 你查到了够下过，让查不了够，打没我说，你去不得。
2: 行。
1: 抓不着吧，弄不了么子大大个了不？
2: 用啊。

0: 디오 초보 초보 초보 오나 장게 디스드 클릭클릭 세니 용도에 심도 카스칼라 사주기
1: 라놈주도 그래야 얘랑 데려도 제가
0: 어
1: 데려도 제가 알아비
0: 어
2: 시 뭐지 고지로 식말베 창세 큰님도
0: 앙자 제마치 뒤에 레워시 제베 공주 감사 버전아 수배지 대작 타부치로

0: 칼로와 디니 게스 체지에 셔야 민두
1: 응아 응아 칼로와 선사 대장아 모처 당우레 게스 셔야 되는 거 봐 용제
0: 차별 랑고 승예디 셔츠 좀 예인자 주비 자와 셀 케우르 봐 모지 디나라 추지에 민두 당자 비껴라

0: 아. 저 죽지.
1: 제, 저 죽지 이러셔.
0: 네 가서 그래.
2: 할래. 오나. 디제스리. 네 속하게 말합체. 매교 포 매사. 나서 가부도 쓰고시.
1: 됐들이.
0: 마리. 누딩이 돌아. 만지 고이야. 내가 야스타 키면 누구?
1: 제너라. 가서 마셔야 그래. 소화랑 기마 회입체. 가자 넣고 자는 가용 두게.
2: 제사체.
0: 간다지 부축시 이내다. 쇼피에 이내다. 네 삼다다. 군서 치켜담 거의 핑직자야매.
1: 원샷이. 라디 가스래야. 문이 맹가는 이게 제사비 봐. 다들아 겹게 비르야.
0: 나 가신이 매 제비르야. 나 자자이. 小姐姐도 규미배야. 자자서도 과진지 소기고래. 내보다 나파티지 소기고래. 다들 내 친구 뒤에 찾아. 넘주 뒤 토야면도. 지마 초학은 저스게요래. 카시지 소기고도. 내 견디 개면 누구?
1: 원샷이. 라포초고 입이야. 같은 세일만 해 봅시.
0: 너희 년 돌아. 처신이 있네. 뒤에 지겨 아이. 라니시. 뭐라 지금 두 배만 돼. 라니 지금 두.
3: 가발이네 침로 달래 같이 오래.
0: 나가 침로 달래 같이 해.
4: 세세. 아, 세. 갑수면 깨다. 갑수면 깨다. 아치. 야, 초보. 마드다 마드. 야, 추통다. 나를 깨맞지. 아, 야, 추통. 오야. 어떤 제스지? 让 차도를 깨자 유배 대동치 니르 봐.
0: 이거 좀.
4: 허허. 니랑 그 대동치 해봐. 다뉴. 댐 채무시도. 다야 가부유다. 헤헤. 이네. 디코르 라베디 맹갈 레사. 배진 잉보 뇽르시라 칭이기르다. 이네 잉보 망구지게 나르시랑을 겹교체 도구체 대여봐 나 이치유
0: 디디 잉거샤
4: 캐스이 콘스 랑게 체수옴다 체자사들이 고유럽 하코나 가르성부레 아잔자 랑게 네 징부 시부시베체 고유코기 가해교조 체수스나 데데 모두 잉보 망구유 도구치그시
0: 당연히 시내 과체에서 네 견수는 라이크 하면 더 쉐다 가서 제가 치숨 치숨이 먹었는 남삼매가 로유
4: 허허 랑게 모두 마치네 저지 모두 맹가나 대가유 겁두두 모랑게 랑게 김부 제외 무유디게 상마 매리가 친수나 랑라 핑제 르마지

0: Tiadi, kuan zui zheng zhi lian ge shi. Ngan zuo jia da yor bo, xie ya ge tou. Ka ri tin jia da. Chuk dui zhu yong si shi.
1: Di shi, rang ge hong zuo, ngan qi le xiong qiu zhu ba jin jie luo lian min du le ta.
2: Zhu jin xiao la, jian nai ni guang fei xiu da.
1: Guang fei dong men, gen zhi xue qu, xie jiao song la ge dui luo pi zhi.
2: O, ge bi qian ma su.
3: 公布去那么送了兄弟主管铁索前天给门了解还是啊哎还可么说这个送了卡巴铁玉米俺今天不加几个新给这边啊顶这一米这前天这个送了兄弟主管铁姐可就罗皮个玉米给那个几送的爹我那还可么说要么等这次呢公布也送了俺今天做家里比较
4: 呀,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
3: 가르쳐서 우리 리스 단체 차별난 거 좀 다 삼도 그게
1: 뭐지 디고 시선 허브다가 챈추 차별라 거기 주시 규시 신다디소 근처 총소
3: 네 매우 규시다 잡고 잡으셔 샤 가인스는 공사 대자 체도 맞잡시 카마고 세시만 되자 짐주래 저거 저녁 먹고 싶은기
4: 야 디오 샤라다 발랄 피샤 야 저 발라 오라
3: 니가
1: 오라지 닝제도 가 야죠 아
4: 대교시 니양 여차이 뉴스가 친구
1: 하이 야죠
3: 와리 디리나 레디미 토주게
1: 치미 토모죠 아세 토모죠 스네 딱다 데모소 간다모 토치 유에데 유베 소르시도
5: 발라 그나 니게 최년 인바멘 봐.
1: 야. 어구지 승매.
3: 뭐지? 양라마 동시.
1: 개요 마지.
3: 양라게 뭐지 제도. 탄도 어글라데 렌제.
5: 가자 발라 그랑가 나 고가다 난지 깨남 패송. 다리 나 고고 얼츠유 마지.
3: 부디네. 참 밀렀제. 어야, 교수신. 교시.
1: 참을 안 그러다. 클리스 아 용도에.
5: 러스.
1: 잔도다. 부구 소소기 송싱도와 년원에 미끼를 라고 참보다 캐요마다
3: 장가시에 다거리 제세 미신다가 얘기를 라고 참가시다 마이기 부요면도
1: 제산치 내 수디게 상마 탁주 제하고도 그세 고르교 삼초 전에 칼로아디소 랭맵 체리 삼초 마체나 주시다 니커 그뒤에 하시르다 디 키뱅네 튼시리샤 수이네 소소기디 치료 진성 부르봐.
3: 제자. 차별하고 공세. 개변 숙신부 예배 마세. 내리디나 개딤 치고 여자. 고주 수지리 신하 지금 하리.
1: 이다.
4: 아지. 날 칼아시 사가 연예. 야 레게 걸시기. 야 제서다.
1: 세. 레게 둔다디. 니에 고수지 세비 승마사. 되다 되다. 다 세 퇴바 송 마시. 니게 게 야바. 우리 키라니게가 돈도 보고 싶게 되었어요. 그도 기세요.
3: 야다다디 고시에서와.
4: 알레파스 기념에 단도 홍생그 강보 라야민도 만주 난디니 친지체 부근이 비게비는 견과 차로 난가 페바 차샤네 쇼스메바 디간르 말을 되다 닌다난 로야민도 초대 조경디네 리제 르주리 삼시 이네 타마디
1: 어 된다디 레몽아유다 당도니 예충셰샤 초대 조경디네르 레그스 개요마리삼추 타마데 레그 총사디소 망에가르 탁취 체크하고슈도 다리 있는니 로마 타쇼디주 체송아
3: 란드 셰샤 가치가 쟁공아 나동하 주디 뭐라가 다랑시리 욕쇼 장라쇼디오리
4: 말레 게시셰단디 제르베
3: 리밍아 세나요 야광부라 봐
1: 아세 어 캡슐미 깨다 캡슐미 야
0: kirang tu che mana a zhu rin li mi le ge che du sem zhe qi wo zhe ni xie ne ni lob su xie bu yin na cha zhu zhe da
4: ta ying ni tuan da ka zhe kirang ge se bu su da kyang su gum su na na nga ni ngam zha lang yo zhe xie bi
0: tin che ma zhe le ge tie le xie guo ye mi du yin ne ta zhe ge da wei
6: 点家你学干唱街都国内这边安堂古松山谁？啊，对，昆昆族昆族古都人啦，他前那生这些人来应个人。阿姆拉，明明，呀，啥呢？伢还阿拉东北啊？都是来东北。苏宁的东北。马拉宁都。
4: 啊嘞。马拉个表姐阿里些，
6: 前上两个团的姐姐些，学了都是东北。
4: 年前的奥斯顿不咋，呀，得学的。都是来偷面，难当没多。年然了，唐国语，呀，得对的。来是，阿拉东边呢，看来要去生嘛，是吧？
6: 既然写了去没呗？
4: 上古的语，我估计可能那个，起码呢，既然念了去啊。你们都是呢，行吧？呀，明明，团大卡机，叔叔肯读钱的这个药水。 米奇就我给别存钱呢，这不特别你不要嘛的。钱咋？那个除了刚刚开的车比呢，你不借嘛贴不起。让俺给叔叔来了，立即忙着去。等到娘娘月年开了年不是？跟着些呢，叫我出点钱呢，多不少七个人，认嘛谁啊？等到看懂。
6: 这是谁？
4: 嗯，呀，娘的你说的。 니희랑 쉬우고 니하 고기 된다 디긴베 먹입시라 중시야
0: 어 예슈라 도치마나 아 기라 리밍 아무라다 나 리밍이 기겐 손사 리밍이 된다 나나 니 니가다 좋아 요지 된다 디테러 기랑 토르데브 나시 니에덴데 기랑 레 야우스제쇼 용도웨라
6: 아무라
4: 아오
6: 키랑게 등기 갈 수 없나? 가리 안 당고 수 없나?
4: 아, 란 등기 스무김 매배 수르시도 제자니 최바 제니 란을 내게 출러 강해라 채무 줬음추 란게 된다 카지 아시 매자 신년 27호 시그르바
6: 어 개시 아무라 키랑게 미망고 초과 야야기 기 침보스 마세 용보 망고 총부치 이네 미카치게 키랑게 쇠베 기기 세베치 수구데 모초나 키랑게 모투 기기 체로 담부도 야나 키랑게 기기 렉추스 남도
4: 다 오늘 랑게 기기 알레 침부터 그서 마 쇠베치 은 미데 용구르 봐 나랑 주 니엘 기기
6: 钱不嘛说吧，群居是，不要太过少些。你这钱的米仓买干不起，你那米仓嘛，俺俩说说传播资源。你这穷逼呢，积了几个月钱呢，若被若不吃钱，俺就给你花用过了吧？你这钱逼呢，给的钱不恰恰不是吧？若被忙着些，啥个钱呢？哈哈，没了，其他听个嘞，几百我也不恰恰。
4: 喂。
6: 所以阿妈莫拉斯勒莫斯听不下去，先不去。托起那阿姆拉，你莫拉斯陪没有？托个你念个去。
4: 啥呢？是不是去了？

0: 고란 랑 디체시제 돈도 되베 챔부 디제시케 데 가치가 요마
1: 주린 장라게 나친가 키란 중가 다나쇼 키란게 싱랑 그
2: 권사 주린 샤라 아시 나 주지게 송라 돈도 로페마소 딱이나니 야에 동로시
1: 개민도 동로 제바 개여 말이 딜레 너니로 코 피슈로 된다
2: 레스 낭다 먹어 도스코나
0: 왜 지겹 송라 쇼메는 랑게 돈도 카페
1: 주린 샤라 대리 니에키나라 니에 성외 라제 냠치 쉬셔
3: 出呀姐。也出呀姐。出呀。看你吃不吃不开呀。啊,说出呀姐。你给我呢,给不吃的。你也吃些的。弄少一些。马大丁啊。你。既然不吃,没心难了。别你们的钱这里。
2: 果然，嗯，让别的爹爹自愿啊。啊，姐，祝你小兰呢，你还挺明的啊。都是在对呢，有你们特别过去吧，说说大道嘛，先去这事。咖啡是不是养的？那是咖啡酒。
1: 嗯，
2: 阿姐，看那个月，俺的是不是也出？
1: 但是还差嘞。今年来了，是的，俺做物质的天不开心是撇不的，这叫送来的兄弟主管给俺贴的，俺做物质间的没事不是啊，看不到，果然有你的原因呐，俺这么多老个气嘞。前阵，俺你给爹我做太极切工的。

0: 지켜 송라기 차별라코 공스디 신치용의 켈레 예자 사슈 체지 키란 제바 응원에 레랍 좀 두고
1: 공무선 조린 샤라 디콘라 나 처와 시부스도 제가 요인 망치리 제사 없으면 뒤피 슝튜주 받침이 인슬럽 주비 키란가 대대 공신은 그러 봐
0: 삼시 두기 재능 언니게 키랑 투스 망고 쳐라 등네 가산 키랑 표배 주지 체육 출시대 키랑게 돈도 나서 잘린 게 무초 투스 디리 야 차별 라코기 주식 하지 튼샤 나서 키랑러 천구 슈니 차별 라코기 차도 셉쇼 니르 삼초나 주지 체육 출시 서 차배 지러 양자 배초 출니니
1: 티와 주지 셔라 云头年的路塘吞塞内陆的其他个天道还不知 你也其他了从来天个切去他你的这忙过熊美 其他个天道还不知
2: 毕竟送了同居的这么难洗 我最终的小了天文老金给你去摸着
1: 那三年同道 星期忙你起来给培训团员们 从头去的状元 快点了冲进来你们都平时送给 前三爬罗街当下车这些位的 天哪你的忙过熊美
0: 且呢, 居住前要吞到底
1: 居住肯定是哪个月妹 俺随今年离了的, 吹都难啊 俺随兄弟肯都需求 修过
3: 都是哪? 今天你给 居住前要吞到底, 离这些呢 公司从你参拔街呢 或者从少中这吞到底, 俺这是 俺公司参拔卡入入水呢, 吹都前就 天呢, 这个送来了陪我
2: 居住前能对天不堂我用对你接给送来了配菜
3: 失败了你还多么久谁对
2: 都来
3: 了不用杨梅呢杨家里这次难打俺来个多次月今天你给谁打<笑>

0: 그셔 옐라 감사.
1: 루카스. 아지. 감사 감사.
0: 라스 위자 셀베바 거쇼이. 강방아자 공에서 같아.
1: 용아.
0: 만난이 되다.
1: 저.
2: 랑가 되베 쳔부디 님은 하키스. 야메나 네 키로샤가.
3: 나는 연바 준셔라. 송다스 네디. 너니 너 큰등민도아.
2: 다다 차별라콕 디부데. 멋있는가 저 주지체하고 저거 되면지. 이내 삼부 신다게 兄弟 최고기. 주지체야디. 나 저 삼부 주고게 주토야면 도와.
3: 당연히 근데 난가.
2: 근데 저래 에. 고대 주리.
3: 나.
2: 님은 한중제 클래스 해매 봐.
3: 응.
2: 돈은 사실 세니 클래스 가줘.
3: 나는 언니게 동해 당가 요부체니. 신부 처가 되다.
2: 용아. 쟤는 쇼도 제경 되네 니 걸로 줘. 드릴 수도 있으니 님도 깨닫고.

0: 야 민김비 너 공대 보 매다 너 공각 봐 너 취약스 된 봐 고나 고유코 럽칭이도 로스틱진 제모도 봤어기 야 매니 취퇴시 교부 칭비탕도 피타 칭비탕기 튼세 칭비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 매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춘나 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낭 갑갸미 고비타 너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1: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 용라 십수 유비 십수 비치라 겐린유 카바랑자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로고총게 니동치 권불람 포가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2: 보 다투스나르 첩제데네니 보라 로고카세시게 겹제 로가나르 첩바규
3: 조호드스비 다이네 주두코는 깡바질게 한국 셰베코는 추베 월레베미도
2: 디 로게 파주 한국 사람들이다 보라 샤브게도 군디 데비베 마체 주데 인십지도
3: 한국디야 야고스도와 티브와 지다 마쇼 양외제 구두 괜찮지가 군에 레바 있어 코치 보면 거
2: 코치 보 맞다 한국 차나 꽝니기 곱죽과 깨리샤 디가나 꽝니기 깨비나 한국 팀제 차니스레야 도와
4: 波上的恰吉马吉大大马的呗罗吉帕追他们恰吉演员去狂在国人恶中而故汤过苏古银呗这追一次汤扎苏扎农旅追一次恰藏鱼呗通胸吉培育银阿西扎迪诺开始追子银压着恰藏下扎干不恰的学习过呀的苏干红的鬼巴不得张木马大撒起来这张罗吉帕追扎追的
5: 罗吉帕追扎追的我那样我是的我忙死能给扎长死的也过是但样死死的是恰死但我觉得扎水真弄的你那路里呀卡起下岗不拉索呗出去预备你面子当的忙不要了吧现在这出去收购的也可是起多的罗吉帕追扎追的扎所也我那样我都不是扎家家的行事破过这见清不多都扎干不打出去没个做难的来见不多现在扎追的扎所也过呢罗吉帕追培训那路
3: 因为人工刚进了国家党出去的部队团结三百四共同在刚进了国军区的战略部刚你演员在狂在国人的军队里头他过手过硬的通中级培育通中出去能力您对能比赛一年的预测团结七落七巧那人问的是什么你在要搞不起大雨接单的人也请啊罗吉巴追韩国的团结历史大家有名我呢刚来是他看不着啊
6: 我看不开不了了，搞不起大雨，可得是呢。罗家派出韩国的困难节，恐怕可再给呢，搞来借口蛮多，对不起不知道啊。
7: 那是南军军人不行，拦截的个吧？俺那个罗家派出韩国的单兵，韩国的铁土部队长，去说可再让那干部那个民族。
6: 你那个那些恐怖忙活讲讲这些呢？罗家派出韩国的困难，刚过杨国节，对不对？找也找不着。
4: 公布个再叫那干部赶紧那个么多？
5: 得罪他们恰吉了，官也他们顾不住过过来追玫瑰。
4: 罗家派出他们恰吉演员去，狂在国人恶中而故他，过手过硬呗，这追一次他，扎苏扎农们屡追一次恰脏鱼呗，通胸吉培育银。
2: 阿西扎迪诺，开始追子银，压着恰擦下。
5: 扎干部恰的，学子快呀的苏干红的，鬼巴不得张木马大撒起来。
2: 现在罗家派出扎追的培育起的。
5: 罗吉帕追扎追的，我那样我是的，我忙死能给。扎长死的，你也过是单的，样死死的是恰死。
2: 但我觉得扎水真弄的，你那路里呀，卡起下岗不拉索呗，
5: 出去预备，你面子当的忙不要了吧？现在这出去收购的也可是起多的。
2: 罗吉帕追扎追的扎所也，我那样我都不是。
5: 扎家家的行事破过这，见钱不多。
3: 都扎干部的，出去没个做难的来见不多。
5: 现在扎主要的扎所也过呢。
2: 罗吉帕追，培训那路。
5: 因为人工刚进了国家党出去的部队团结三百四共同在刚进了国军区队伍来占一个刚你演员去狂在国人恶中而故他过手过硬呗通胸吉培育通胸出去能力您对能比赛一年段有些团结七落七巧

체제 리우 쿠티 치르타 지나 제지 메베 수르쿠도 차바타 서시 체모로 기우군이 또 가오베 네게 상완되유 디카라니 본도 초 인신 더주 뛰규기 중국 계제 시제라 네티 망조잉의 윤토 동류 중첩시장 탈휴 디카르니

0: 기내야 포히 미시 나부테야 콩기수 위 차시 소포르게 왠장 콩규버 때네 개념이시
1: 로골이 기란체리시나 아 로미네셀라타데 어 이찰라타게티다 어 에리 콩라타게 어 때네 에리 저기 카콜라 어 자라이 어 나 어 때네 텐다와 진데기냐 어 때네 에린초르라 아 달코라 잔도디 어 꾼리 이 쳇다나 깨녀셔서 맞아 녀셔서 파제 어디리 에린초기 카라코피 저스 괜인 로고나는 모토 탈리 말이

0: 야 대류샤 대자사요 마지 마세니자 제목에 뇌시라 얘기 닌다 공모 디아리니러 뇌스등 거지 야디 샹라 대구지
1: 헤 쉿대 담네 차점으로 바꿔서 자일라 빼 Mendi masa urno.
0: Tanda zai sa tie xia yu. Ta go de jia yu sa lips. Do zhen de chong so le ge. Xia ma do ya teng ge. Lang ga yu ste ni mu jing ni lu yu sto.
2: Ya tie ge cha ge jie su. Chi le nam ge ta ru me cu xiao su. Lang se ge zha shi. Chile namga ni, budo chongzui jadwe lejiba yinla, chongzui nangki gengam lene togi lobjian lobdunba jibuti yankin. Lo chongshu yinrung, cangme nijiba chanhyo.
0: Mazu nindari si, nyongshu le, tingzik zi zhuyu. Mengdu ting nisung zhuzhi, siyama do langa tumbude yang sabu songza, nindari si babduri yungwa zhi. Babduri ya zo, tuze heba chenpo yinbe ganglo, zhou di yang sabu songza. 南嘎的亚个你们去了俺牛学嘞听你松几种也蒙对你们去了听就不咋种的你咋种也他的跟个印章啊这牛学嘞听几种也没钱的用样没多有过卡起俺最卡的钱呢年纪马上不住钱的狼狗家关囊了听不到后了对吧你最卡的那天是不是车长啊这你打的是大概种也哥不是卡巴达大米对有过做找狗卡巴家是没账 산행 좀이다 능수 나르시 뜻이 지가 두고 단도 남의 괜이다 도레디기 냠보 장세 쳐오지
1: 에 치토르 자니설 링기티 그티 에나우스 야 그런 게 링기요
3: 시제면 얼마나 갈래
1: 에 나 야게 철 제네 치터 철디 제가 제가
4: 나니까 너로 스나바데 데르드 데데
1: 데딘 디온라 제 사파산 집투 너 루스 데카이 디온이 테 둘르메다노 에르

0: 지루 니도 추루 로르 짐보르 리그 좀 총웨 지람디 보도 초로 조세 람부조 티시 유고르와 초 샤르돈 톱지 주메츠 뒤즈 띵게키 람세 경이시
1: 아 야가 이네다 군가 이네다 딱바 장세 소화용 거예요 딘데체 도소스 봉소 티브지 패치 딘데 주자셔시
0: Zhilam Zangsi Chiyu Ni Kursung Ki Mi Yu Mi Ba Tha Fanzi Laji Thri Chie Me Be Lakwa Ra Tengyu Le Ma De Lamu Yi Ne Cui Chile Nam Ke Cui Ba Chie Ba Le Do Bu Yu Si Tietara Lampu Ro Zhudu Chie Be Rize Ra Kadu Limin Cha Ma Tse

0: 낙셉도 간소 틀리면 매견 퇴원이 생제 체급에 텔레 낙소도 가기에게 포도스 양도 달리시 로팜 계급의 시라 정중 뉴스 표배 타동 미수배 차고해
1: 뒤에 끼는다마 칼레지아 요링마 네 라탄 지스리 닌도니 쳇자젤로 테네 날이탄 제게 자기도 시작했네 때 이렇게 어 팔레 때스면도리 소마트리 팔레 드레드네 드르단다마나 고 온라인 레이 떠드레 네 메데 예메 신카노니 뜻자온서
0: 권투수 낙습기 추도마도 지신기 원로 배워 통조메 TW 제베 머룬 콕조기 녜심 창겐라 뜻드준 없이 다시 공토 섬주기 결의 리우지 개바타 로파마시라 제수 떼네 통진에 붙여
1: 대단마지 제가 말하는 그 정화수도 보는 시치레다 대 전공들이가 더 뒤뒤 땡게 말라 자라노 바지 이린 자라노 바지 대 샤마 할리지 대 고대 드라다 때네 더 함디다 거

0: 송옥이 괜히 장마란 주스 받다. 가로 초의 교토 뒤교치가 좋아. 본도 초니베 와라 해봐 두명아 좀 유받다. 담으로 티다기 초 대조 지리 직도 제유시.
1: 아, 다. 괜히 담으로 폰에. 체인으로 쭉바이 됐다리다. 근데 이리 최천전 다부이 내도동도 하였다. 뒤에 본에 도동도 하다나 파티자 제제다 따티에 있는데 안테니 리처 체오나 파카츠칼은 전에 본군도 하여 따제다 본군은 아테니 지자 지자 파겨 제제다 테니 체인은 냐오 토탄지 수인도마 다나 띠엘라 강구 괜찮테니 에리 체이지라 온산다만다 오리레 띠엘라 송자윌레다 다티
0: 都打人中的。高楼出入古西土竹个八卦学习面，今年早大的都是东对面不谈，年年出个头绿三不落同为情事。长安的七水田，他都领面。 강야슈르바티
2: 现在你就别偏着推荐。不论从现在的，对，也看看记得你，你成都，你成都今年来，他们来的人，那说几码的交通车，他那观看才能打他嘛，干啥子的，他想把他看作像罗基斯的他妈的。从我们这边去看所特别责任呢，这里那么去，古松区有噪音。
3: 담제토기차지층마칸기노바타데람시타자바차디로더라군가치르나카다체바르미닝켄기유고와라디네쿠자치기유니가체슈시라존다총데기년도베둡슈콤시니도니스토순르나와제베체쪽지니엔기베치급디데샤문토가첸제람노테니로용세랑가이머니입체콩가산데엔니네딩아동칸라카바게피샤 我都看见俺做民的地主钱就去，今日呢送我的崇明三妈，你们就钱不是？天天定期总给几多年都差不清不是？是吧？明年年到的，来年到，过年年到差不清不是？

0: 갑디디 미니 겔하스 세두초즈 두번에 니만 입에 토렌 입어 봤대요 쇼페초즈 두바시네 니 생각 잡아 봅스 미디 작소 가버지나 갑디에샤 람노 대제 아니 로스촌의 만니자 체자 작소 가버지나 대샤 람노 대제 뉴뉴리 자단 통장 남래나 총계 마부요리 로타르 시카셔요리 마세 너니네 제제 삼바접제 춥지지 모주자 아니 요구와 가시게 몽수게 총제 아니 티약 랑고딘데 니즈시게 당고게죠
1: 나손 루가 그룹에 수요인다라 네가라 고십 제바니 요거 와라 조람 치주 코나자 마인 바라 자른데레 숨겹 제베 제도 연시
0: 丁前总不到重组你别尊起重列重组起谁文件不到错节你国的给咋了你那天一日对起重列要学体系那天咋个也不你主播忙做最初那他主播不到重组从你场面哪儿做啥做的压给咋了的压个一呢有个用年忙不送咋你咋了都贼当当别拿难过当不说带你卡里那几年都
2: 电马机按住宁古车最中意页面的摩托天罗车车广大车最主编页面的新的天兔子熊啊呀这是传奇别动呀这是你为宁几难给脱靴子吹一下要不就这样
3: Да, трачу, не утро.
4: Да,
3: не утро.

로지 투시 로디 슈윤 탄조디 겐감라 고송 제바규 조미초로 정윤이 로바라 총마세 정윤이 튕기 초외 고류리야 송겨 보도지 송겨버지 네가라 샤비 강제 창문이 나지 파송 카치도 초니 로디 규와 메바라 한참 조미시

0: 최고래 아, 다. 다. 다 미끼종 교수님이 유괴시다 냐부 겨운데 겨우도 아비. 다 유괴 디제 겨단데 대신 교수 벽이 산에 갈라 줘야기 미유사 제메로 성도 아.
1: 제메기라. 어. 다즈 차샤 살때다 맞아 지스 쏘라 친구 배.
2: 네.
0: 당원만 이나 아무튼 높죽이 초와디 너 쇠뇽롱제 직덕 좀
3: 봐봐봐
0: 나 통도 도스롱제 되는 워처다 왜
3: 봐봐봐봐 개라 딩상벼라 잡은 안 죽기 놓쳐버려 치워도 죽게 쇠뇽롱기
0: 어
3: 이년 안 죽는 신 홍수계제 쇠뇽가 줘야 되는데 도저히 뱃대 유대도 뭐
0: 오늘 코스 가를 놓고도 왜
3: 혼자 물마고를 까셔서
0: 시달라
1: 네 개라 땅 아래에서 소수 용보 사는 뭐 Tonto sunyum na sunyum long tian de de mi ji sunan nam ju gore da ne dong yi dian ni gu
3: ba ba ba
2: ge la da shi xiong he er shi xiong shuo de de ya
0: ta yi ne wu hu ran ge guo da ba jie
1: ge la ni a da ge dang de lang jie kuan ben men duo sa ji da ga le de di luo sui neng xi ma jie ne zhe wo kan zu tu ge ni
3: ba ba ge la zhan zhan nyam nyam guo shi de dian zhe ma jie ne zu luo guo shi ye mi de
2: wo he ge wo ri
0: yo yo
3: 记住错他偏心突破这不语我让俺做古董的都能买呗
1: 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
0: 都把脸色。
3: 就是其他的
0: 杨佩佩先生前面呢，通过的路段没搞过的事情，哎，那是，呀啥？通过路年给没搞个他个人呢？哎，就比如见老见过咱们，啊，只标的那拍渠道的，俺人民俺人搞着，呀，说是通过谁的？一代一代，呀一代，呀悟空去，哎呀，见老俺一代，呀呀呀，发下去，啊，那是，我懂吧，懂吧，懂吧，悟空，哎呀，哎呀。
4: 啊，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
1: 잘라 검시게 돌아오 봐. 다리 다리 돌아.
3: 된다 마세. 다리 다리. 오빠. 다리 뒤도 세 봐. 난 저 속에 길에 촌망 못 선상. 등산 유고 망 못지. 촌을 따가 용자. 촌을 대배리 뭐 인스. 다리 직시. 뭐 저 샤배리 뭐 인스. 다리 직시. 유고 태문 지고라. 진짜 세 봐. 안 뜯어 어디 춘다 바가야.
1: 이봐 차시 이봐 차시. 워베. 맞아. 맞아. 포개 줄 다기 빈자 채 붙이나 요베. 코스 한식게.
3: 콘트에.
5: 공부지라 공부지라 침매. 비우쳐부 무슨라 제초. 더 비우카시 남미나리샤.
6: 사라시
5: 비우카시 마장기.
6: 거리가
5: The view cassette, just see the shah. The view to cassette, so so hot cooking in these.
1: That you take a dress over. Tari, if you sit to get targets of the zoo. Yeah!
3: To view, can't just say.
1: 바제 아 다기 시큐리 균이 등급도 간제도 찍 떠야 돼
7: 왔다 짜교제 반자다 니
1: 시노 사사 아 니 나가 라치 디다 라치 야다
2: 아 조비우 응알마치 응알마치 톡파토 톡파토 야야
0: 톡파토
3: 조비우 소소디나 라고 대체부터 디카체다야 체다야 간바도
1: 간바
2: 간바
3: 조비우 소소 시그들 타가 가면 이제 소소 나가 되지 내봐 개라 나 또 잘라 고시자도 잘라 고
1: 다도부 카트 전에 너리 길로 속을래 당기면 돼
3: 시시엉 와
1: 사과도 다기 거진 제기 길라 괜히 샤프 삼면 돼
0: 터치
1: 다다 차올로 롱업께서 대차를 배 도도 하주 대야 이면 수신지 봐 다 강분 이제 가져오 봐
2: 길라 다시 좀 쿠드 대야
1: 야 당무마도 무마도 야 투바토 야
0: 시시 투보통을라
2: 에 단도 대다
3: 야 맞잖아야
1: 네 가마
3: 집으로 보고 어머디 개라 어 조비우 차스 조사하는 거 하도 잘하고 시자 뭐
1: 잘라
0: 아티 오호 다치
1: 가지 가지 가자
3: 그 좀에 주 세자 만 바고 구잖아 뜬다가 세부 세서
1: 가지 가지 마셔 개라 구제 딩이 그 천대 다게 제 세자
0: 야야야 쳤다야
1: 대 장기 줄 강부 챔부 챵 부진아 개개 다디 걸어 삼로 다 떼어 봐 아니 강부디 떼어 봐
0: 후호 미소 강부 겨야 되지 디베 레가레 라데 삼로 다 거야 요 말이야
1: 길라 강부 누 코데다 문배도
3: 아니 나
1: 폭진이 또 숨도 강민이 주 숨주 기공 뜨주 겹주 거래 나르지다 따주 르삼사 군대 겹기
0: 혹시 아니 총세를 민망고 손자 강부 구해 봐 아
1: 미다가 찌찌미도
3: 아니 다 쟤는 집으로 니 강천다 박에
1: 네 창스마저 미마저 봐
0: 어
1: 집으로 화 투수 지러도 쓰니래
0: 아니 강바 동바 디제 넘주 수대우도가 아
1: 길라 보모링인 두지랍제 고충 대부마도 넘주 땀미호나 토야미도
3: 네 안쪼 비우소서 미소라 제베
0: 미소라 바라치 우호 딸레 싱마겨다 아미다베히 지디베레가스니디 뇽다 사부커제미도 아 아니 퇴바상베 고코른 내기 따가라보 호티 기조소 타이네 룽보치를 민망자 여수나 룽보디 신의 피게 중만베니
1: 다니 암자게 떼르구나네 푸파르강고지 룽보강 쥐고성기미
0: 디가 디가
3: 게라 뱀에 개고 가봐 안다와나
0: 가르쳐가라
3: 네 가봐지 교제 뱀에 개고 내 초롱색 안 오제 만주 배우기 미강고 대신 뽕호고 방하다가
0: 다 계속 켜는 마지나 아니 코랑로 투스 스큐링 아니 야야 토바 토바 그래 토바 토바
3: 걔랑 뭐 저러지나 뭐나
2: 야 걔 네 포비나 그지 최고니 동디
3: 맞다 맞다
2: 야 모자
0: 모자
1: 사사 아 나는 좀 내 독재 군이야 봐 지금 뭐 저 당제 쉬었으니
3: 봐봐봐
2: 잠깐만 단나주금에도 자칭근랑콘 여기도 초위난게 개칭제들이 담매자주는 토요자주면은 다 매래제들이 다다마시네 권자트라 들켜리
1: 진짜 아비 상자라 도도지도 니가
2: 안내 카치지미
3: 와 사생 불루스나미 구제 카멘제딘데 매워미
2: 니는 카치지지 마보나 아코데 저리
0: 우지 니 카치지 디카마치나 나스 지속의 능주지 동거마다
2: 라소 긴 야 따
3: 호바 디년제 세조 도세바 어 모자샤제 장당가를 파주주디 다신제 지는 38세바
2: 아 모자쇼 다뉴조마
3: 아니
2: 코솔라 모자 거기스 따 거기스
0: 야 망부티제 가르쳐오래 아
2: 긴 따따중 제초나 아탐보 톱식 따제차지로 치탈하스지 제포다 파리 하루
1: 야라기 치도 바이로마데 따고 야호 겸나마바 총보디주 띠니 대협에
2: 대사티 배롱아
0: 우치 우치 우치 에 랑암자마 치치
2: 오케이
0: 땅에 가서 내 누블링가 쭈샤이다

0: 아카카카카 원통기 미릴이야 미국배 쿰시 년부 디제지 컨제제 총부이나
1: 언도세 좀가
2: 게 저와 초와 집다추 무참아 리가지 밀리빠제 나이치 도도데 세기라 장기 그래 서신 갸체 제 가요 어 나이네 서신 걸으네 템밥 사비치 주 삼로 당에 뇽뇽뇽뇽데
3: 바바게라 나도 누가 이길래 실례지 쇼렐차 닌제 미장 가셨다 견고 니 겨르신 게 도제 되네고
0: 아니 러브치 모두 좀 가르쳐도 돼
3: 혼자 러브치 레공이 떨어지 디마 중장 동기 날 대제 대 게라 잘라 지스나다 잘라 마녀네 대셔 야고지 갸드로스 혼자 얻어 되네고
0: 老子 错了, 마당 错가 아.
3: 세상, 나를 내고 날 때, 잡아지 때, 최고 동제 대다 주게, 이내 도서관 외면 담겨 차 잡아 되네.
2: 세기라. 상마틴테스 내고 나 주유되나, 얘가로 코보 가져 수기만 봐.
4: 네.
2: 딜레 퍼유로 파로. 수제 서신데 심되나, 야고 간자만 봐.
0: 세상, 서신스니에디, 나 좀 미리기 파마리. 다 대해를 와주셔서나, 디수수 주구디, 강한 갸갸다, 강한 깊게 소리. 마타살레, 초과대 동과제 응아르바 야 기도소 하교수 벽이 싸네카라 오직제 독십제제 내주 망부시라 하시도 좀자 타오나 견수쉐다 나주 긴대제 벽을 리기표나 가두게 아
3: 아지게라 나주 나주 킬레니 나주 길로 처부 조과 야존지도 봐 젠제 주도 나고대매
0: 바지 나주 기외 레투기 손자 랑등코로 섬기요 마리
2: 베게라 나리 니칼레 쿠쿠 쳬주 쳬지 쳬토니에 기 게롭 토코베
4: 지
2: 나리 기 페기 미랩 쳬메 드조 링네 다 쳬레르 도 당워만 바 교노 롱쳬르 도 당히 좀 하자 바 나리 쳬 소베
3: 바바바바바
4: 다시 교 소베 데야
0: 시시 호 기초 소 로 몰라 나 쳬 로사디 기부 쳬 다 로사 사소나 애네 나 조 페기 산에 칼라 레기 퓨가 토
3: 어 딱딱해라 겐라기랑 시아가 난구제디 카켜내 제마산 디지 카체난다 다 겐라라 이야구지 뛰어 땡기 걸어봐 가봐도 난 겐라
0: 오지
5: 따라가
0: 도시리 우후 엘리랑 뉴다 따라가 뷰꿀마 티나 빠지 따라가 도시리 빠지
4: 우지
0: 도스 우지 우지 알아 녀다 코리 부서 코리 알아 녀다 도스 되지 다가스 얘도 겸버 봐
6: 스몰링게 콩기 고주 담링 디시 사베지리아 남링게 츠 단난조 튀긴 소에 나로리아 연이 김상 롭서 긴데 교육 고메타 김상 치고 원에 차샤비는 미유조디 과샤 고메 키나스게 다탄도 샴리야 지지 슈베 다난스 담주 되가티 원에 차샤비나 상매 희스 다티 튀긴 소에 나로리아 다난스 차와사디 폐주 양타 제토비나 디나로 냥안 조야 롭존 제고야기 낭토 망부지 거리 다 안주 케세 튀긴 소에 나로리아 차와디 폐주 양고 담마 토비미나 진냥안 주 튀즈 촌라 다는시 다 차웨 토리아 인취 지자 나조 튀긴 소에 나로리아 튼다 망부지 yang di gembe tuisho liya zhuwa ri. Chen sham tuisho na nas nyam du tam shu dhe ga di ji si na zhe ko na zhe chao wa liya yin kende su nang du si se na du.
7: Wu ya si ji di di, i ji di di la wa singi zu ji ji di di, i ji di di ngu le kingbe ngu gu de zo ji di di ji di di ji di di chung na sam ki du ge a zi kong ji di di chung na sam ki du ga 오다 지디디 최고 중나 사년 예 당다다 천년 예 당다 최고래다
8: 아니 레레
7: 이거 중 내 초보들도 약골에 못 주네 가 지디다 가 손다 대도 커 어 연자 대도까지 가 하하다 가 체지다
8: 아니
7: 아니 나 열레데 잡쇼 약골 연골 잡쇼 오 연골 약골 잡쇼 我点点点乱叫嚣，我上上上乱叫嚣。第一呢，卡巴基抖音的那几个个嘞。
8: 哦哦，
7: 你那要说，狗狗的肚子要热的。
8: 哦，没时间那听对，卡巴能流行，等着唱的唱。
7: 来嘞，
8: 他一呢，他都唱不了，说说唱到了，得给得给马家人呢。没时间呢，天早吃个嘛的啦。
7: 那，我经常送到家里呢。抖音给推荐的，也推荐的，看这个名都是个么多了。
8: 这听着都肯定收费吧？人家都谁拿的？交控就硬是得及时的，装饰的了及时拿的，确实。

0: 대지시다. 또 이날의 대회기 차기에 차상 상민도길라.
1: 我다 믿기 세가 자질래미네. 통계 전문 근저 민도길라. 예속부 더기 렉자 차상 통도갈라. 我다 도이 서수나. 맞아 미 더 유바다 인 유바다가 마 대르다 적부.
0: 타야 미 진짜 쓰기 민도가 가르치기도가야. 또 이스나 도미 인도당 세유 샤자스기.
1: 다 된다 가르치 그래.
0: 왔다 뒤미 도미 받아서 인도사지. 미 세부 여받아서 샤라소사. 와 팀이야 도미 인도당 세유 샤자사.
1: 에
0: 아니네. 미 여러 권주 때문에 코나서 용원의 세부 있나. 또 이디 표지 동부 시지. 안 당부돼야 특적이 철식유바 강실라. 낭대원의 시에 힘장길 없어. 팀룩이 시작 규제. 나 왜 땀이 떠서 세지 치사. 지게게 터니 시에나 총월벽이 밀렀어. 당도 팀하자 미전다초 코나총원의 시합이 있는 거지. 랑미리기 수규 낚시에서 표지 동시지. 낭송 칠라 동시입니다. 최소 낭라 전신바. 어디원의 시합이나 도인기 빙대도 표지 동시입니다.
1: 에 마시 신도. 머시고네 케랑기 숭예 김장롭스다 침룩이 시작했는데 독수 도연바다 다갈로 얘기하려 줘보
0: 아니 케랑스나 뜨개요 말했어 그래
1: 쇠 뜨개요 그래 뒤쪽 때버리는 퇴수 졸라리다
0: 전투 때버리는 퇴수 졸라리세
1: 인도 이미
0: 쟤는 케랑도 가르떡이
1: 우딴 아주 다야지 믿게 어디나 다중다 방중코나 줄이다
0: 아니
1: 다코나 줄에 다시 피카이드 독수 고주버리나
0: 어
1: 남네 놈도 요리
0: 어디
1: 싸네 못해 요리 니나 때문에 요리 줘보 家人们，求求你们，每人放一个星星，晓得？家人们，那这个星星的，这卖当游泳的，
0: 哦，
1: 杨明先当着拿来就游泳的，
0: 哎，这样子，
1: 帮一大个工资，那么点的私人飞机都坐不住，
0: 不
1: 记当子，帮二大个工资，两对，三点点的保时捷都落用给人家看的，
0: 哦，
1: 我的工妹进来呀，大哥，这路差不着不？
0: 他提转了开了呗？
1: 我，
0: 我提名也不动啥。谁的人家做？但每天做吃下边呢，所说农民看工同业面呢，他都没想的老板他是嘞，别来吃不起，矿泉水箱子高头盖个就给他做的，这结果得多。
1: 这个才那么子嘛子的，这听对他说的哒，大哥是跟得到，中是跟得起，是那硬他个等我的，瞧不？
0: 人家做，那你让他里干啥？几座地顶呀？你干嘛出来听给他做呀？天咋生的多？
1: 喂，干嘛出来生开始个呀？
0: 干嘛出来生呐？所说说不得下。听干嘛子面呢？等都看见去江江修个动作，干嘛去了？是
1: 对，他苦个面子个，顶上几座人，俺他个人哩，住里面盖一座，盖里面动一座，动一座砌一座，砌一座不没有被印上去的。啊，对了，过来，大哥，
0: 什么啦？
1: 咯，
0: 他去那个东北地方的特殊所去，叫个名字。
1: 动了特殊家也看不着，俺这动了，听对他说去为，住在个包装车间，特殊家也要买
0: 嘞。
1: 生住了，生住了，孟叔的，
0: 我那考的是个呗，
1: 上总，
0: 上总监，
1: 考的是个人，生住老总，前子上总，还考什么？
0: 阿廖老总，
1: 哦对，他大学批开的都是就这边的，
0: 哦，
1: 我到六年不的，谁看谁不的，谁看你不，谁要不再看你不的，怎么带过出不来的？中午，这年三十的，张总，看吧，那么点呢？那叫哈萨尔业主
0: 哦，
1: 金币拿来呀，国外交这个名字给的，
0: 当中了，
1: 老
0: 张总可能老板前面呢，空了特别没得去买买着，
1: 没得儿子，人家空了没点不得吧对吧？今年过来看多些，你那样看不那么的，估计蒙古算的，人家才接金币八十的呀，我们对住他们这接，大概六家准备儿子是不？
0: 啊了，
1: 这对，你我参加许多个，
0: 参加看许多个，
1: 查找人家。我谈到来不得呢，接着心都气坏，老师为啥咁就吃干伊？你还没给嘛天子带娘都，像俺们给老师看的，皮肚子都也切熟。啊，
0: 这，文具你抓住去了，你就讲全面了。
1: 来下，
0: 卡巴来都给他，
1: 哈萨胜利堂去，中国十佳崇高，中国黄金蛋。아빠빠빠빠빠빠빠빠빠편조개들쓰레기기주스도기도하자식도개들
0: 편종코나진짜기잘꼭채해줘꼭먹어시켜진거뺀거시켜
1: 그미스가서가서오푸리야바프나리와라주리
0: 파수가바프도개
1: 소중타양직푸리에채소법조지마천도라푸조천도기지남다라조소떡디셰라지최내무디푸조
0: 콩떡디셰라가르쳐주개
1: 口干渴了，就打凉面就

0: 대네 모두 사야라 푸토
1: 왔다 진짜 세나다 삼면을 다 줘도고 쇠 삼면 쓰기도 게 오나 산야 알레 산야
0: 지도 따나 뚝베 총기 기부 시기 명례다
1: 알레
0: 코나주 무유여 바탕주 류여라 주세 사자 기부 시리
1: 하지
0: 구순바 캐시 찜네
1: 마라마 대여다
0: 쭈쭈쭈쭈쭈 아마 왜 지동 지동 쳐네 니도 니 잡실로 소다 세베 레가시 땅쟁기 랑고르지 쓰소 콩기 랑고르지 땅네 라라 두두루루다 롱라 두디 샹샹샹샹샹 요아셔 시기인다라
1: 지동 쳐 벌레기 꼽루네 라라 두디 사세세 두게 레가시 땅쟁 땅글라 롱담메
0: 오다 둔둘라 둔둘라 둔둘라 둔둘라게 알레기 랑고르 쳇슈 너루 땅쟁기 쓰소가 콩기 랑고르지 땅네 데 롱다게지 메바바다 람게게지 슈규규 영화샤 슈기인다라
1: 뚱조초냐 알레게 랑고 체슈 홀루 덥지야 빠발롱지 교게 더롱 딱잔게 말이야 롱다 메바바다 교거용
0: 우후지 장돌라게 니도 니 잡실로 슈라 잔다 타 피가 딱잔게 랑고지 쓱소
1: 피가 빠바피냐 아마 카등이 쇼게 피가 딱게 랑고 시벨이야 캐시텔리슈
0: 다스거네 nye yimu chi zhe zung ganga lo la kiran ge chame so nan je ti ka ri me gu de de
1: zi kong ta kiran ku lu ti de ma na da nye yang ka yu la yu zung te zu le chame chi ge me da ta yi ne nang la zamba me ba gi gu zam re yo yo chi ge zung te zu le shu gi yu da ta kiran si da kiran ji te zu meng bu ta ra ji to la dang je ka ba de ne gu ru mi meng bu ta ra ji te zu to la dang je ka ba de le de kiran sem na le ya ge sem gi mdu ge la
0: 제자 당 아주 대주 멍부 다가라지 내 카바데 때제 촐라 당두가 다 이내 티큰 샤 두민드가 조
1: 어디콩 대주 기라셈다 절률이 알아레브리다 나즈 레쇼게 대주라 라도 카바디 패데샤 파마빈지당 저외 섬이 부주냠도 셈난기 까뮤데 멍즈낭다 파메기 자주니 쭈구미베 교습제레다
0: 다가랑 제다 강시 세기리라 내 규나
1: 디 다자 탐제 셀라 규 강시 독일이라 내 규나
0: 대답자 탐제 둘라 규룰

내디니 차님 토제 갸중을에 미아동 인기 창단 기급시 비 정중 송급 규시 디가 컹리 팀웨 진중 단의 도진 초단 추 남게 가조달 장내디 디가 미지 초내 치가 양 속자 미베 탕도 큐니 마시 창단 기 서시 체미토 속자 나조 지가 유신 초내 치와 탕 이규 비신 시륜 냠내기 속자기 갱함식 차유 디가르 쯔타 종 강제 자당 토르 게자 취비 포구 숨양유 강니 숙제 따탕 자외 속자 미지머 체제 식타 이기 봉유 체내 속도 체수 식시 天做草被杀掉亏的贴近甲军为了密协同阿东三个托汉其他他娘暗汤土草内几个月强杂丹土将赤东忙不语将给我同行行起了苏西行我他 Bukui kemwe, masir tan, bokarbu yinxing. Sokwane ngazi parki ki shungi budo ni kamna yin. Tidar, rengjung lhungi chubi kwaja tidabu shiga dine, kwanzo sasi tiding la jigar chone jixing chi. Lori dawa dupune chungi parni, gyangki gubi tuzi yinxing. Gyangmur nye chakwe tuyun dawa chukji zam yinbata, 主门是经住日早啊经住几对几个松就算了四个月罗松年十八日松对经住十年哪儿松不他俗不人切了密你哈咱们他几个松几年十八日松个月别日记碰不全年速度七十时换最前用错运年罗你是咱们这 浪过了点呢，强南这边蓝牌都江忙不通之余，混着云朵熊蓝塔米林外砸单拖了，养那国姑娘砸死亡，养那骗子体力吃不消，再就是完，养那胖子王皮鱼，隔壁古北拉通瓦蛋儿国通的对不他。 Gabji, Bobby King Bay, Bao Xing, Zianwan Lang, Womi, Ruwe, Banyam Xing Mu. Yang La, Kyutsu Jingne, Tsoye Kumsi Yue Jing, Kyutsu War Yang Ane Gepar Ta, Kyutsu War Yang Nishu Sumju Yue La, Kyutsu Shu La Yang Gyalik Gewang Yue. Yang La, Shogwa Chukur Song Ne, Chutungwa Ta, 你们退去撇起玩砸单托砸死亡年数前年对吧他三岁惨了那里让日故一年三六百错为空气行月江给年代儿吉利松就言这个月吧他昆虽着当样明色擦不起月体 云度如今年这个月别 昆族前面虚图江南人物戏签约彭九年江给追随个学习时昆族旅了下戏中心苏西汤了游戏哈江期云电南边我了求罪日记得戏就写个咱们有图个月年个期为推素女秀与贵有个索下闲谈多呢最给求罪日记得给出咱们有图不谈中期记得我就咱 年期吉利十九站，江期教学了七岁人，吉利端着呢，教主牌教徒班，行在下江教过月。江教做今年在当托旁个教课，每个结果三了点呢，督促郎龙这边那不的，还将几千年搞完囊。

0: tuzu chu xin gyu. Chang zatan to yi gyang yang mi gyu wa ji gyan mie bie bang bu ta ni su mo chi. Mi ji gyu wene jue na, chang zatan ni cho ne gi cha gin xin bie mi mi long tong to nang yang. Gyang cho gyu wene xin na, chang zatan ni kon zu cha sa din sa gyu we zi du dian bie kim xin xin. Kon zu di gar gi xin, di gar cha lung chung, tar zatan tan xi ji gyu di ne, xie so yi huar par mi du huar xin yu. 창단기 서시 체메토 창례 대비 속자 망고 양란 소스 초알 류싱치 휴기 콤참 남양 미저발 롱우 치동기 처지 최도 코웨 균타 체미도 싱싱치
1: 니가르니 워자르 체위에 강종 인디 日为母句擦动而了真正默默人体丢第二个人极度点别撒动银点当个人格域南方聚集街上列多撤度点第二个人居入撒别群众撒不银群众撒别别给米利卡给米莫那么吞击他 야즈인비 피에게기 튠섬 사바라 시소리 초용리 피에게기 도시 사바 와다르 체비 뷰지 네그토리 사드 벤저로 피에게 동외 문규 그드규로 슝는 개비 변종 사비 지도 点비 그기 주진 订阅帖 겐강 기몽시 등부 주바타 사드 겐강 불로 초대 송종의 슝는 개미 예급이 Gengam Shebe Toga Sotun Chekuro Shunun Gengyu. Pyeongjong Sarbe, Tansam Dokden Ta, Tersing Sarden Ki, Jiji Ruyang Zhenyue Te, Chou Yongne, Tansam Denling Ta, Tansam Sarden, Tansam Targe Jeki Nuga Cheche Dangne. Yegebi, Taden Tadar Mungju Ki, Laglin Bedun Gu, Zogdui Huda Cheyue. Bebe, Turev Sabadu, Gyanggyu Rengbu Sabara Shu. 여기 미르카기 미멍기 모두 교용리 두르사비 방기 표정지주 라린 터진다니 듄지타 조주 제비 시륜 지도지에 대비 지조 링루기 표정 사바툰지 내도 후다 제규이

0: 자도다
1: 무라마치는 마카르차도.
0: 되다다. 도끼 딜레요 마시.
1: 네 신디. 칼라드 세베치라. 클리페고 시큐리.
0: 아메님도 용고.
1: 해도.
2: 저 지미 라쇼스 내봐.
0: 쇼마선 드라이어 마시베. 저.
2: 닝고메 중게 님도 칼라사도 시큐리. 제도.
0: 교스타메. 저.
1: 세.
0: 저.
1: 오늘 테니베.
0: 미 오이시에는 그제지가.
2: 저. 라니세바.
0: 저지.
3: 强子，我们这几天呢，都是对不起呀，都啊。那你找不找这些？山队的，我的电视台不进的，咋的，教师都？既然你平时是给米多。
1: 다 교시 죽인다

0: nera so si te bi ne lo te bu yong tu
1: chang zhe ra yin yi ma pa yong ga ma yong ga me zi ji to ge kan de de yin yi be ti zhen qiao wu du ge zen lin kan la mo se te be su ro ti zhe ran mo me ne sun bo de tu mi du ge ye ran li xie huo ran tan de 让东南追着马腿头有马戏听这些了还来呀可多啊让你平时了是对让都是你妈带着的都是那小小的让你这些吧俺们团队民族让妈碰碰妈碰吧 不 不 不 不
0: 你怕牛？你怕牛？你怕牛？你怕牛？你怕牛？你怕牛？你怕牛？你怕牛？你怕牛？你怕牛？你怕牛？你怕牛？你怕牛？你怕牛？你怕牛？你怕牛？你怕牛？你怕牛？你怕牛？你怕牛？你怕牛？你怕牛？你怕牛？你怕牛？你怕牛？你怕牛？你怕牛？你怕牛？你怕牛？你怕牛？你怕牛？你怕牛？你怕牛？你怕牛？你怕牛？你怕牛？你怕牛？你怕牛？你怕牛？你怕牛？你怕牛？你怕牛？你怕牛？你怕牛？你怕牛？你怕牛？你怕牛？你怕牛？你怕牛？你怕牛？你怕牛？你怕牛？你怕牛？你怕牛？你怕牛？你怕牛？你怕牛？你怕牛？你怕牛？你怕牛？你怕牛？你怕牛？你怕牛？你
2: 도이다. 장가 아무 소야 와마시. 제가 용민다.
0: 나미 게르버. 계과 소시.
3: 뭐지 클리돈라.
2: 요. 와. 로디게 나라상으로 도통스. 바봉아 준다 매자. 상으로 그게 제도마소. 아, 근데 하네 도진이 제가 시기대. 상으로 오늘 심도 쓸수.

0: 香给了钱。
1: 这对妈妈要这出国。
2: 行啊，洗衣机怕不你来洗啊。
1: 还是要的年怕不你来洗啊。
3: 同多年搞出来来洗啊。
1: 好嘞，让我搞出来呗。
3: 哦，到时候同多俺买到给我洗衣机。
1: 让日子操办哪去咋？听你，他扯着呗。玩，让奶奶苏丽雨，苏丽雨。
3: 뭐랑 나네 능지에 내면
1: 자. 제자
3: 숨도 쉬라 지기.
1: 숨도 되시야.

先把他也喝进去，先喝进去，先喝进去，先喝进去，先喝进去，先喝进去，先喝进去，先喝进去，先喝进去，先喝进去，先喝进去，先喝进去，先喝进去，先喝进去，先喝进去，先喝进去，先喝进去，先喝进去，先喝进去，先喝进去，先喝进去，先喝进去，先喝进去，先喝进去，先喝进去，先喝进去，先喝进去，先喝进去，先喝进去，先喝进去，先喝进去，先喝进去，先喝进去，先喝进去，先喝进去，先喝进去，先喝进去，先喝进去，先喝进去，先喝进去，先喝进去，先喝进去，先喝进去，先喝进去，先喝进去，先喝进去，先喝进去，先喝进去，先喝进去，先喝进去，先喝进去，先喝进去，先喝进去，先喝进去，先喝进去，先喝进去，先喝进去，先喝进去，先喝进去，先喝进去，先喝进去，先喝进去，先喝
どうだ

0: 喂,強子,公江部的这些,写得就你工作差不多这么多,哪里工作卡?写的当然可以买两个新门的呗。强子当然写的,编巴西写的,没事呗。我那还不明白。
1: 하마고야 가르오시 자다스타 교주도와 생긴 운이 있으러스도
2: 심마기베 시에제임드베 심나동에메나 양과장과 제땡거스베
1: 어찌 디야 니에 과린 토마쇼
2: 란란제 소주야디 너민도 란제 란레 쟁그다
1: 나마 나구수이바 개마시 장장고유디 응원치그마스베야 장기제 갈수이메 니에 신규 장제 심나라 당다 와르삼제 대어스우여바 당도 와르다 지금부터 야야마리 마마마리 맞지 매화니 우시가다 지금시
2: 장가 매화님도 제만요 아
1: 뒤에 신구유 예스는 혼수디게 고르지나 련교이네 다자 양다 진진 주기스유
3: 차차롱 수당 외로데나 럭균 독바누베
4: 방아제 지지지지
5: 你起了那么些用品多，
2: 呀呀，让夸住啊，夸住啊姐。我强子去打主意，
4: 强子打呀，
2: 可多，让大侄儿有嘛事。对，
4: 你算不算多？俺老想主意。
2: 俺那让俺娘疼谁？可是有。疼得让民族无锡还夸住的，强子咋了去呢？肯定少谁。

저보, 나 제정에 아. 얘랑세요. 드리쇼게 나 저기에 홀하게 나 게임을 계속 아. 야야야, 이다. 다 또 어떤 게 이다. 야, 소시. 이다 이다 이다. 또 소시. 야야야. 또 어떤 게 이도. 야야. 계속 해서 아.

0: 你见过没了着急？来，见过没了着急？托牛，我们干嘛的呀？藏没托牛是？俺们那一千万是吃不的呀，你死人呐！你见过没了着急？托牛，我们干嘛的呀？藏没托牛是？俺们那一千万是吃不的呀，你死人呐！你见过没了着急？托牛，我们干嘛的呀？藏没托牛是？俺们那一千万是吃不的呀，你死人呐！你见过没了着急？托牛，我们干嘛的呀？藏没托牛是？俺们那一千万是吃不的呀，你死人呐！你见过没了着急？托牛，我们干嘛的呀？藏没托牛是？俺们那一千万是吃不的呀，你死人呐！你见过没了着急？托牛，我们干嘛的呀？藏没托牛是？俺们那一千万是吃不的呀，你死人呐！你见过没了着急？托牛，我们干嘛的呀？藏没托牛是？俺们那一千万是吃不的呀，你死人呐！你见过没了着急？托牛， 잡지 김에다 생비 이겼어. 생기는 게 태고. 라지 침문에 랑스문에 캐기 디제 침문 살아. 왜 자티기 수고 두고 매대야. 침문 살아.
1: 고진에게 씨나 아. 루딘코 소샤라와를 차례는 것이 소샤스야디 나나즈 생각이 견고다 부고서 전화 시다 제워지 콘쇼게 내 권다부터 소샤님도 쇼우유자 구수르 처음 먹고 거기라 구레 타고 시다 요리 고시나죠 나나즈 지저디 토기 미 먹고 시게 초와 첨주 영양 시도 리기 시다 비워지 제자 미드 저 구고 시워 비시다 예 루딘에 그 마요랑 시도 니에케나 저 루셰 비우기 땅키 개념도 다는 영어도게
2: 영어

0: 마리메과 예니네도 갈랐어.
1: 야 우식 가지 배.
2: 저 우식 하고 야만 쉬다.
1: 나 뒤고 마신 은탄도. 자 마주다. 마주다.
0: 예, 뭐 잘라.
1: 최상에 잘라. 나 우식 가게 파무 통화 주스 그때 쓰는데도. 장가 통화 친사서는 응안 저 통화 친초 혹시. 저 와이 클릭을 해야 죽어 봐.
2: 아저. 맘이 지 돈 대지 대면 주다.
1: 당도 창자 섬시 무슨 애.
2: 창자 섬시 차수. 나다 우시 가십지. 그런 거 치스. 네 참치 뒤도 이내 언니 님도 뒤뒤 가서 집에 손아 큰 리그미도 오늘 링도 가서 소리미도
1: 메스게도 손아 따야 요 마시 손아 럭게 요 마다 로티게 레네 네로 틴제 제신 메두게 로티게 나라 랑가 제대라 랑주 교자사시 제자 랑가 테조 제제 제신 메두 개과 용용 메바 아자 칼린제 교서 우시 칼 산대 단제 팜도 우유로 손나사드 클릭을 릴레시 교정 고친 손은 클릭을다
2: 교정 고시비 톤돌링 민도
1: 人鬼多奇
3: 蒋勇是当场喝醉的呀！蒋勇是当场喝醉的呀！我操！蒋勇是当场喝醉的呀！我操！蒋勇是当场喝醉的呀！我操！蒋勇是当场喝醉的呀！我操！蒋勇是当场喝醉的呀！我操！蒋勇是当场喝醉的呀！我操！蒋勇是当场喝醉的呀！我操！蒋勇是当场喝醉的呀！我操！蒋勇是当场喝醉的呀！我操！蒋勇是当场喝醉的呀！我操！蒋勇是当场喝醉的呀！我操！蒋勇是当场喝醉的呀！我操！蒋勇是当场喝醉的呀！我操！蒋勇是当场喝醉的呀！我操！蒋勇是当场喝醉的呀！我操！蒋勇是当场喝醉的呀！我操！蒋勇是当场喝醉的呀！我操！蒋勇是当场喝醉的呀！我操！蒋勇是当场喝醉的呀！我操！ Bedi dhubh dhene tepsi rimi dhu. Yame na changse robo chida lakwe. Chuchi roo chida sikuri.
4: Chuchi le yo ma ri. Dhunr chi na langa nyi. Chuhar le na chuse chunga sikuri.
3: Changse bedi karo chigi ala gogo jade. Ngani nyimdo chongyo pa yonye mien mento.
4: Dis. Mi kebli ya chom mien bdenso. Siyo ma ri. Chuchu chukwa ki yuwe.
3: Yundu ranga ki me be.
4: Nga chala nyo sa chuchu chukwa ki chato me.
3: Ne ki me. Nale mien dhuwa.
5: 这就去过了
4: 你们自己让人去车吗?

0: 카체미 나면 카체미
1: 나라 갸람토네 핑지니 람상우티 닌도바 라푸바 아이 공개무티시 우조조난기 예가주토네 오라슈덴자슈비
2: 장갱아 로스기 흐르삼쳐 자라니나 다보파지오지 대샤니 전다지라 삼딘데스덴기
3: 장子给我儿子没见到住的也你爸是牛鱼呢干啥去过着巴斯卡的牛鱼别的都是莫扎爹家巴斯买牛鱼呢我儿子住的你牛鱼长子我听着接了那我等嘛是等的牛鱼巴斯牛鱼呢你让自己给我我儿子这么着的天天屁股不到天气了过足你这蒙古马里的你们记了天啊前面了我们记这
1: 到我记了几个松竹节呢我们松竹的第一次住不住呗第一样我呢就算去就买的英国去顶着算着我爸是的你对你也那么三强子到我的爸是的女人我会自慰你连个这些多啊
4: 给这天这过节谢你你让了等我打扰钱的生不得喂让了我的给你看那种啥你了没送他别去打啊有 제도
5: 기기총가 제시딜레 기기총가 제시딜레 기기총가 제시딜레 기기총가 제시딜레
6: 고참 대도가
4: 대미만 탑슈사 장발하게 된대킹 말이
7: Cholachis.

0: 같이 불교인
1: 아치 따디나 계속 주지 양재 차차샤
2: 작감부차다 식즈과야도 수강으로 거의 빠쁘게 잡고 막아서지 제가 로게바 줄 짜줘야도 배주시다
1: 로게바 줄 짜줘야디 원해야 오시도 뭐 망스는게 짜장스데 예 고스탄 양시시러스 차스
2: 당 저데 저수 전동데 리나로리아 카지샤가 몰라서베 수주 유배 아니 면서단데 망고 여러봐 세상 제 수주 쇼교되게 가서지 돌다
1: 로니 파주 자주에다 저서에 문에 야부도 저 장자다 식스 포고 제 제초부도
2: 더 작감보다 수주 매매 전난데네 제부도 세상 저주야다 저서야 보나
1: 로니 파주 페지나로
3: 김월진공 감직라 고르자단 추주를 위 현재 서비스 경공제 감직라 고르든지 등굴에 제미고 감니 연여세 광제 고릉업증을 구타 고술고인배 통종직 표주 통종 최저낭내 닌뒤낭 뷰제기 내든 유제 현재 칠로 최초
4: 年年在当, 那不, 如果年在, 那更吧, 四处人吧, 那就真的做给, 那共几万年在, 预防, 那当, 那位四处人来给当, 那像我当, 当时, 打正解前年, 给给我, 经过你, 预防, 那当, 那位四处人给, 给归当许诺, 诸葛苍满, 您当, 一命安, 娘们, 囊床了, 一命, 陆之堂, 习近感, 囊床给, 给了, 第六点, 那我请, 那我第不明白当, 那我手给吧, 四处人吧, 就是娘不手给, 年就余子, 预防, 那当, 那位四处人给当, 那我五只茶不说给那位内地鱼子预防那当那位所去看了别当预防那我所去看给那我我不当那我张子前的给了第六给那我洗钱给用给母鸡同大银行黎明昂陆之堂洗钱娘们见当说那我当那位内地鱼子预防那当那位所去看了别当别当陆之卡巴连我也估计周期松啊积极给三年哈斯同意娘真好了富康民康给他追
5: 계급님지마는세간침루로스도규막다르시중화미마지등계급팀종지자로스의 친구 니동이시생활류다워주지비치직내수 무엇은협작제
6: 자야 자아기사 자들레 돌돌 주구 자가디스스케바케여 말해 람보로 친친이 말해 한리판디 배지시단다 디나기 줍지쏘니 영중은 맨서리
5: 前张家的感情名都啦张
6: 大姑也不去吃鱼所以这门口有了带去韩立方陪去当的这个人都是些干部就长期婆婆当所以这门口有了去去地来人自己婆婆当俺的出血当呢所以也不去领给这样我是恰恰都是也出口下了你让了陪去当呀的韩立方给吞下三百的人的去了呀你们我了呀慢慢细细的当南部了呀南部帮部也不去要的
7: 韩立方的我那样多韩立方跟踪店给阿玛拉的班的文字也不是那种人他是温州崇德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康冷素米州三百五韩立方从康林国下南体给科布洛车卡追韩立方从康

0: 우가 뒤로 지혜주
1: 퇴주스니에 티틴제 쪼여오글라 독스제 미육스지라 장즈지다 미게 잡시 장즈 총두네 보고 신다다 저금에 부디 깨우네 제 바바 나나바데 장즈 롱아 레두 바바 총부시 급디두 강우네 남시다 디비오베 나와르치쇼 니다 응응바데 미다 미주 카마 제바 데큐리 니다리시 니파친 추친 긴용부능시 쿠바주구이메 수수에 하코미도 디두 장제베디 니슈고 용구지 니포르 니슈고 마용다슬람네 푸 nga amla kiran ko ba de ne nga nim do yung gu yin si ji ge ti du ne chang zhe ge ji ji jie bu ran xi ge du ge si ge ji ji bie ni bu guo yu yu jie nga ya amla ye kiran sung ge jie gu si gi 아지 난 네 깨지듯 거부다가 기부 큐는 뭐죠 보고 주주이네 깨지듯 이제 셋이야 근데 이나 삼주 나 돈부다가 무지 아무라 네 기랄이야 잠부지 어구 쓰기

0: 连满寨一遍，满寨。
1: 秋日爬犁。
0: 秋日爬犁。哦，俺最那么久拍拍秋日爬犁的，说不得顶这差不多个，也差不多个。但现在的秋日爬犁这对日本人俺做特里更有心呐。哎呀，但前那特里俺做六千的哒，端姐呀，俺做那么久大阿三呀推荐地名了呀，大全推荐啥？今天嘛，给了你们多几。哦，听做新地给我们拿去啊。他前头录出去，大区推进的推进可对面还会呗？哎呀，上面的。
2: 大娃这边车间啊。
0: 哦，大娃这边车间啊，但现在俺做老几档了呀，六年大，几路配路停车有的是吧？但俺做大娃这边车间的，大区推进的俺做中国水军人员的是呗？那前头俺做的中国水军人员说呢，六年的大娃这边车间的年代，俺做中国大区推进的电气车呗。하고수게아야마슈아디린다주퇴진기퇴급디다둔제녀룹추소야다주퇴진지와유베롭센스퇴지제비안롬스레갑시비치기라다주퇴진기루규다용공디테레균롭스총솔안다주퇴진원에시에나안주나가무탕게름네치제공무초게로데철주베부탕로리용야치도다와르최부피야기금순데스돌탄데谈的大举推进的农民养种堂，这些点子村子的推进停在了差点下了。农民开始下个推进去了都。哦，养种的推进去了下，你懂啊？哎呀，
3: 第一波的六月停在新余呗。
2: 那俺们你妈就有，你妈就有看啥普及给打汽车打狗，看啥你妈这个没事他有嘛？看啥他给面积这不是面积谁拿他抢去的？普及那时间你也得父母的密度加通的面积谁呢？
0: 那么了普普的是吧？哎呀，当前呢，父母的名了还是四个月吧，还过一呗。中地哪落了呀？泡沫机那么了破住我的事，但前那泡沫地名就是开始使用面还可以呗。
4: 大卫拉姆。
0: 昨日的俺做农民的罗永亚古杰的队长吧，俺古没图钱，每年不钱钱，俺泡沫地那么了破钱，俺去年你几那么大几杀了点钱，我顶这个底下切都开始打路球顶这就用全部的是吧？等球的哎，第一春节大举爬的是罗大的是五年级大娃级别才转个年代大举推进的电气车不？哎，第二年开的春节前的大娃一的肯这开始俺做第一款的了，
5: 银行的
0: 啊，银行大娃吃涨了开始吃药的大娃，看见一的开始哦，过奖。大娃去一滴果果的吧，鸭汤可嘞，俺做了没有？哦，要不吃啥都鸭汤。哦，地广大个那么细的鸭汤吃哇？哎呀，他前呢，地俺做肯定出不来事呢，俺做送给热的汤给热呢，他是吃的对怎么呢？汤给热是叫做可嘞？俺做你嘛，狂没有对怎么呢？是吧？汤给热的送给热有对怎么呢？推荐的药的。第一年搞的，看最低那年通的就是那的，第二年落了不就多几对啊？第看最苦了了，俺最谈的大差不多个，汤给了不晓得懂啊？开始吃多，不过第个给开始吃多了吧？更熟吃多吧？更熟吃些可怕煮多，吃落了，吃落了，这么早啊煮个对大的，差不多年少都光大菜没差不多的，差不多个。前面穿不着的出不多啊！哎呀，送给热的，汤给热不对怎么安做？大嘴巴里大娃了点子，大嘴巴里点全部飘动啊呀！的那心多这个多个着急干的啊！大嘴巴里是吧？巴里是肯着出来，巴里是肯着出来。安做第二年都只娃有呗，名气的给学过规矩些些都的那嘛心这个滚的，可是
6: 巴里拉真不里巴里。
0: 哎呀，大螃蟹提醒不对个。哎呀，如果俺做总统吃那只，绝不是对咱吧？哦，这个白酒等对。哦，大酒推荐的芝华鱼呗。总统去吃那的，还是对俺名气这个吃咱开的吃多。白酒当然懂啊。但现在看做开的我了。
7: 大
0: 卫我了，输你们多。 능미 차자 등기 가리 좀사 능미 차자 냠도 좀 제동아 냠 좀 제제 뒤진데 댐제 슈비동아 자마 어 다치 뒤진 제스딜레 시리즈베 어
3: 스미 그냥 주신 가리야 다치 뒤진 뒤지마 가리 능이나
2: 난소 능미 차라 좀 제 다치 팔레스 다체 팔레 쓰기 쓰기라 다와데 제데요
3: 아레 다지도 발라 암라님도 다와나 되게 되게 다치 팔레 쓰기 집에 어야 역시라도 마시 아 다체는 당당 안주 어 정배 털이야 다치 팔레 나가 막부요 되지 봐 아 디나로네 큐페 근제기 다치 팔레 쓰는요 수인 봐 어 좀 양 진다
2: 치비카
3: 어 나로를 치비카 루교 다체는 저한테 근제지도
2: 나
3: 나무 졸라시겠다. 어, 야구 시작도 만족 나무 날 넣자비 좋아. 이제래.
4: 나무.
3: 어, 야구 시작도 좀 양지만 쉬나 아.
0: 어야, 다치는 어, 경주 다치 뒤진디.
3: 이 넘뒤 그뒤 나야지도. 다들 가리 심절래.
1: 뜨카.
3: 어, 뜨여가 심절이 좋아. 다치는 넘뒤 그뒤 나야.
1: 뜨카.
3: 만수님아기 미디 너름네 치제 치 중에 권다기 다와디 딜레 고르다 딜레 야다 제와 아 딜레 당신 짱와 진짜 아니 뚠뚠 뚜뚜 잠바 다주 뚜진 쇠비 하고 송아 어야 다체노 어 효주 다주 뚜진디 넘겨 그뒤 다야지도
1: 넘겨 그뒤 다야
3: 아
1: 뚜카이
3: 뚜카이 다체노 아주 넘겨 시가 차비 효주 뚜카이 주 로스큐 아 어 줄라게 신나네 뚜케 넘뚜디 만주 다주 퇴진디 땡키세 주라 다 보수에 다 제나 드리로 제는 수고 경주 어 드리 건다 말로제 어 기라 강종유다 어 드리기 다주 퇴진 거디마 신나 주발라 암라 볼라 몰라라 근데 마 냠주 취아 다 보수 마 어야 디디 컨트 다주 발리 기니 신고 두베 어 땡기기 어 안준난다 다와 발리 신예 두베 추레 발리 신예 두베 어 도스케 제지 취아 아, 또 오늘 신나지? 이게 막 야, 고지지 혼자 원주지 아 여러분 누구에?
1: 여러분 아,
3: 쟤는 드리기로 쟤 나가 참 쉬운 첫째 주
0: 드린 롭첸 디제 초야기 미규 초레디 만수 장게기 수균 진네 고디게 신도타 아니 디신 균진치야 어디게 콘조 딘제게 따와지 레야기 개진 정신지 하코주야 체도 롭첸 디 체치 체비
5: 看这情况找不清清楚点不准哪个路线的年纪节打去推进了永死不穷呀
7: 对于 龙浦 铁器单位 要对的操啊 铁器家 实行为数 腾西器那瓦样 铁器金王 시잠키 춤숑티앙 롱니나웨 콤지탄 뚠디 라양 니레 세브신 두지탄 그제킹 로지 튀지기 차첸 다시 튀진티앙 뜨뜨부 겐조초탄 봉봉냠시기 뚠키 장당탄 냠토 좀바제 다시 튀치니 치 시잠키 튀진시 인싱 티니 你家中国为新定期其天命的诚信堂其各国的娘中天土之内月龙年大瓦给别七千卷的杀水人气小堂亚堂别切木小巧起日为之年哈拉米鱼土准部配不堂着玩年行大瓦天人气南开因素天气配不得 闽南了大区推进去我们的党大卫实行为数出行初次去为春兄堂国人南开没到秋海准备给为错你哈兰你们小娃儿米兰土归列些前面出江去龙铺没到桂花以执行那里推行金仓铁东忙不给空呢老准去为此插起了车位那不停呢

0: 보고서 다 내 시에 네 남편 가리임에 그래서 하고 오기도 해 다제나 그래서 하고 니 되어도 해 나 춘추 그들 잠바 보라게 차딘 그 고요탕 빵딘 그 샤와 춘난 그 냠을 주는 샘젠 다 깨물 탐지 먼저 족보리 소녀요 먼저 정총강라 송겹 채우리 견수랑 총감라 송겹 채투부 두게
1: 채투바
0: 다 지나 마주님도 셰디 끼부 안에 직당도 아

내디니 차념 토제 갸중을레 미아동 인기 창단 기급시비 정중 송급 구시 디가르 컹리 팀웨 진중 단의 도진 초단츠우 남게 가조달 장내디 디가르 미지 촌의 치가양 속자 미베 탕도 큐니 마시 창단기 서시 침미토 속자 나조 지가르 유신 촌의 치바탕 지규 비신 시륜냠내기 속자기 갱함식 차유 디가르 쯔타 종 강제 자당 토르 게자 취비 포구 숨양유 강니 숙제 따탕 다외 속자 미지마 체제 식타 이기 봉유 체내 속도 체수 식시 태양 조 초비 사대 구도 켜진 갸중외래 미 시동아동 삼기 토간 치단타 냥암 탕도 전에 지그유 장자단토 갸 치동망부유 갸기 보통신 신치라 속시 징워타 북의 경우 마스르타 보카르부 인신 소군에 나지 파기 기슝기 부도니 캄나이 디달 정중 흉기 초비에 과제 디더부 시가 디니 콘조서시 디딩라 지갈 천의 지식치 로리도 뒤부니 중이 파니 갱기 규비 뒤수 인신 갱몰 녜차괴 뒤윤 다와 죽지 삼 이바타 주문시 경주시 자와 경주 디디 지제 지기 숨주 수왕의 승기유 로숨네 18송두 경주 시내 나스마다 수부징체라 미 니학잠타 지제 지게 숨기네 시계 발생의 유배 리기 봉부최네 속도 치슈시 권주의 찬염 소유니 론니 슈삼지 浪过了爹呢, 强南金别, 蓝牌都, 江芒不同之余。 混子云都, 熊蓝塔, 米林伟, 扎当托了, 养那国古呢, 扎死亡, 养那偏居体力起不所, 接触日亡。 养那, 胖子我们喜悦, 隔壁古别, 拉通瓦丹, 国通呢, 对不他。 갑지 뽀베킹베 바우신 제왕라 고미 우르웨 빠냠싱메 갸랑라 큐츠딩네 초여 곰시 유징 큐칭와 갸랑아네 게파타 큐치와 갸랑니 슈숨지 유라 큐치슈라 갸랑 갸리 게왕 유 갸랑라 쇼과 추우르 송네 추통와 타 你们退去撇起玩砸当托砸死亡你也是前年对吧他三岁惨了拉里亚日故一年三六百错为空气行于江给年代儿吉利松就言主个月吧他昆子着当样密些擦不起月体 云度如今年主个月别 昆族前面虚图江南人物系成语彭久年江给追自家学习时昆族旅了下西中心苏西汤了游戏哈江前云点南边我了求自己的吉利西就是阿赞有图的语年个起为推素女秀与贵主客索下闲谈多呢最给求自己的吉利给主赞有图不谈中期吉利恶主赞 年期吉利十九站江期教学了七岁人吉利短剧呢教剧牌九头白行者哈将九个月江九座今年在当托旁个九个美国车过三了点呢对出狼龙这边那不的哈将几千年搞完囊
推举邱新九。强砸弹托以江阳米九万即将灭别，帮过他你什么去？米几军为了绝呢？强砸弹你从那个恰金先别，秘密隆隆的南阳，江错。

0: ཁོ་ཅུ་ཆ་སེ་དེན་སག་གུ་བེ་ཅི་དུ་དེན་བེ་ཁིམ་ཤི་ཤི་ཁོ་ཅུ་དེ་གར་གི་ཤི་དེ་གར་ཚ་ལུང་ཆུང་ཐར་ཚ་དང་ཐ་ཤི་ཅི་དུ་དེན་ནེ་ཆེ་སོ་གི་ཁོ་ཨར་པར་མི་དུ་ཁོ་ཤི་ཡེ་ཆང་དང་གི་སོ་ཤི་ཆེ་མེ་ཐོ་ཐང་ལེ་དེན་བེ་སོག་ཅ་མང་གུ་རང་རང་སོ་སུ་ཚ་ཨར་ལུ་ཤིང་ཆི་ཐུ་གི་ཁོམ་ཚ་ནམ་ཡ་མི་ཇོ་བར་ལོང་ཆི་དུང 내쇼게 뒤지 저블리 양즈네 피베 문딘 카토 양사베 하세 뷰리 기자 신나 누강 변종 예나 누강 뉴뷰 사장 고 통조로 예동래 피베 변종의 냠도 뷰제 토베 피제 좀 부르지 중국 신뢰 누강 변종 예나 누강
1: 巴拉,不過沒地是個月。請說嘛,林娜啊。啊,不過沒地是個月。看著你那卡巴東大你不得參照。中國古政界卡巴東大撒瓦,誒卡巴東大,聽我說的是。紅果撒不地。我呢,閒的面這個不要多啊。你就這樣不行都。楊果。呀。
2: 就住地呢,要得不,连我爹当初还红过地,花不清不松的,刚把那几个汤,刚别说的证明那照顾,很巧的话。那我问你,谁不不可能,扛得起,那我十处拿不起,那我问你,谁没进呢,几打起,那我问吧,那我问吧,得不明白说给退休娘子能中起名。 那位年头他就结果的真书堂了撇的那位文吧那五折吧能做到了在初堂吧那位你在做月子真书堂那位地堂地内了撇的我一路所见看见在就把做物子呢他上给些这种病人给个别人不当归那位七句面具约起来春节养了托不明的了这给其他年度用这七八了合适的他的名字归呢李密托当街党习近平领大众提醒李密托偏居前去
1: 这首堂借用给冲击加拉山预备母鸡那位地堂的呢偏女人别过年那位年度拉出奇迹不年给那位地堂三万公里三年哈斯冲击林国下郎爬过从中给你张可望着两个月估计出击安安安你出三年哈斯冲击林国下郎爬过从中给你张可望着两个月估计出击安安安你出哎跟我这阵子还是呢刚把困不得个
3: 俺们爹不约吧，干点嘛个吧？我哪没去吧？宁国爹当出来见过红国的，给他投入爹不起死人那些。那半年以内，宁国当见过红国的票那也不是几多，宁国当见过红国的，见过个爹当了，送就投入多。
4: 딩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주 충유 장부시인 충무이 소련군의 순수 진심 더동 시리기 윤장리 주주 군두위 겐지무 차도코로 충무 샹샹도유 파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치위 그디리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식구 나우위 소차기 남바 지리히 토니 서시디토 쥐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릉중캄리 총식 장부송기 고궁리 직린치류 세코라라 준비 모자라 임바라치

수원리 예공 감사. 땡게는 음식 쇼쇼리 센센센한 바 토제나 쇼구인. 광기니 솜리 조 음식 주니 쇼치베 차바법규 출시 원부터 세비니다 뒤마 용자 난도. 제장 예수님 솜리로 사제 망치와 차범 캄포부터 학바투 시제 농회타 송회 머리기 송회타 상회제리아 차범카 총내 진회 파법의 음식 중도 서부터 세규리아 칸 차부포도 대기 부신타 잔다 초친 기제 기계기 름규카리아 강소내유 파초 태난게기 초나베 짐주딘자텔 인지 토나나로 남시 폐쇄권의 수비는 철주 법수티 충신도 토공 어리기 홍회타 농회 시제 홍회 로게 홍회 닝체 홍회 제리아 남팀의 차범카 충업법규명은 강무차법규 사지카 제리아 차범카 중업법규 대내 승인이모 어리기 농회타 홍회 로게 홍회 닝체 홍회 제리아 남팀의 차범카 충원의 중외파법규 팀인기 서구카리아 중범마부코 유리도

0: 테르크다니. 그렇지?
1: 막벌라.
0: 나 이제 사람을 꼈다.
1: 가봐 꼈어라. 막벌라.
0: 하이탕. 하이탕.
1: 멍 하이탕. 쌤 멍라. 막벌라, 막벌라. 대충 용마래. 냥고어래. 막벌라, 막벌라. 다 티에나. 지디 냥고어래. 쟤.

0: 도스고아 저녁이네 도로 시제교 비 하이창시 다들 리빙미 카스칼 맴심기 캐스 오링 라이심스 녜바라게 탑시단 백하지
1: 디제이나 나 강교 치는마도 킨소 뇽스 소시
0: 자 알레 도로지
2: 하이타 자 보이베
0: 녜 암라시야 도스고아 하나서 암라
2: 장바라 어울링랑 된다디 탑시당가 태지에 치스네 비행 송기 나라니 독서게 과죠 레스트도 럽다가 퇴저저 걸다 대란제 가시가 니다시 같이
0: 암라 암라 비어 해상 도로 독서게 마도 항저 레드 코야면 체유
2: 다시 해상 도로 독서게 혹시
0: 되지지
2: 요 혹시 가리게랴
0: 심지 만주종의 선자 볼티제 참치기 뎀뎀내게 과지
2: 심미디 덕트딩도 살아 머시지 두다 심미다 메도 돈돈냐다 자 다티수 두고 통고시 너는군에이 심미디 르마토니 시기 알리니 다시 같이 인고
0: 쓰요마지 두저시라민도 하이정 토로도 소개부죠 페다 페다 니에차로 쉬고 장치 예발라 가바르 시민은
3: 아지 사지 사지라리
4: 어제 연정라 기나마라디 세숑아 장사 대행이베
5: 후 장사 신가 조래 군산선사 항저우조 어삼추
4: 항저우라 원주난가 하여튼 항저우로 여래 매교포제 다 근데도 샤유나
5: 아지 쇠버르버 식마래
6: 멍라 멍라 라트의 구지체제 기랑 능미미 호보수 계약 모르디 랑갈 미조기베 마체
4: 라
6: 칼로 외면 교포사 다 탑시 켜는 민도
4: 아 지금 이제 내가 그래
5: 다시 소리 뒤져서야 뒤집이나
4: 어디 괜찮아 그냥 항로 대행해 봐
5: 어 같이 있어
4: 근처 대행해 봐
5: 내일 텐진치 텐진에 항로 주년이
4: 네 도시에 갱링라게 리미밀 자사제 지고 제베 니바사브르 심소 콩그능메 리미미 뇌게메요 섬기 다다 갱캉라 코나조 넨지 베지강라 버슈나가 테니르샤 니 갱정라 키랑 쇼피죠 키랑게 갱캉라 마메니 호조르 치테로 비겔리보다 카첸 지그리 니 키랑 슈죠 사모페미 니 랑가라 니가 제그 섬기 포초고지게 로고신예 여비나 알로데용아 토지스 토지스 토지스 아
5: 유바레 저는 육마리.
6: 매매매매매.
4: 야야.
5: 육마리 육마리. 정구 중아. 아, 나포라지게 표미라라지다. 범로 주주시지주스. 나가주디 미하스레. 카리베 그래.
6: 하지.
5: 나야 지금.
6: 견정라. 다마게 줘다. 기란통도 우차고지 수년배라. 나즈니마 지게 롭전치가 태브리. 빈조다 캐메바.
7: 디마체. 기란게 팅을 라자 범망구지 시상을 유고 치브리. 탄대양 윤구마리스티디 탄대양 가제뒤대 범님도 치면 숙녀 여러
5: 시장로 나도 범은 먹고 치입다 탄 범치 치입 저그리베야
4: 어찌 도스나 도스나 쟤는 범은 가시에 치는 용어도 그래라 시 저거도 그래라
5: 시
4: 예상구셔다 하여당 희망수님도 항저우 치난다 근처도 라
5: 아지 구조이기 예 범은 먹고 딘지 롱주치도 미도 아 항저우로 되다 채부지 죽바중인이
4: 정모 다 오늘 갱캉라 고난이라 기랑가 능무능 시 리비 민냐 주셔나 도가 수업도 그래
3: 야야
4: Tuzu za chak song za, dindia nawa dama na da, gen zang la, nye ge zi do zhe cha su. Gen zang la, nye ha gu gu yu, kena pe me da bu go, nying zi na nye dara wa. Se nye ne che, nga da gen ling la ge, pe me shi bu de pe ji, da do che to gu ma ri. Do si na, pe me shi bu de, kena la gyam ju shu gu yi.
1: 这些呢找不赢出啊出去了出去了出去了出去了出去了出去了出去了出去了出去了出去了出去了出去了出去了出去了出去了出去了出去了出去了出去了出去了出去了出去了出去了出去了出去了出去了出去了出去了出去了出去了出去了出去了出去了出去了出去了出去了出去了出去了出去了出去了出去了出去了出去了出去了出去了出去了出去了出去了出去了出去了出去了出去了出去了出去了出去了出去了出去了出去了出去了出去了出去了出去了出去了出去了出去了出去了出去了出去了出去了出去了出去了出去了出去了出去了出去了出去了出去了出去了出去了出去了出去了出去了出去了出去了出去了出去了出去了出去了出去了出去了出去了出去了出去了出去了出去了出去了出去了出去了出去了出去了出去了出去了出去了出去了出去了出去了出去了出去了出去了出去了出去了出去了出去了出去了出去了出去了出去了出去了出去了出去了出去了出去了出去
5: 生意去做去吧，下过去了，生意要的，但是东北人有，让老杨过的，
1: 现实。

0: rangi de cega yube
1: cega la si ti yan kwang chen por da nie de me
2: pomura chung de chu bu jie tuo bo zai ya ge bu ye rang lo xi le li de dong gu de zi le za jie sa bu da bei guo de bu jie ma qin bu shi cha ji da shi da tuan su guan a ma la ge man ji le ge le guang jie nie cha dong ya ge cha bu de ne rang bei guo le jia su nie ge qi ge le ge ba gong ge le nie de du gong le xie xie dan bi da rang ge ting ge du ge
3: chung de chu bu jie bu cang mo ge ba qin ge jie
2: a le 兄弟是不是也不得 沉睡个也不得 让阿姆拉 看不得你也不是这样的 大爹表姐罗芒古进下 公给你的长得也不是这样的 你学过你约了马太空 参加马什么节 卡萨格了 长得难解说是 今长得空面能用压油马的 아무나 신다 쇼고야 매 로게 총지요래
3: 아무나 토끼 치타주 여지 콩토르 미스무스미었다 빨라다 하이천 던던 아체
2: 야고시스 랑아 아무나 로게 첨부 여래 하이타 제시 발아게 강바드 데마시 아비나 아무라 토게 수그르베
3: 아무라게 능 시부 차러러 이네 카바데네 나시 숨기
2: 아무라게 야고 손샤 간다 안주 시부디게 냠도 이나 카바데네 나르다 거티티 발아게 아무라나 강고 체다 주지 요긴다 Mm-hmm.

0: 공에 장마 키라게 숨는 시체비
1: 송가디 선에 야고도 거치부터가 니대게 호통기
0: 아 Nixis, Tsongadi, Kiran Pujo, Kiran Gajos Lurona.
1: That's good.

0: 요쇼 요쇼 요쇼 리오에 나나 니기야 그 두주 직범이네 더링 엄멍 우울하게 계란 차로 쉬지 시야 그 두주 직고 지기에 계란 계란 모두 학성 지나시 예 차로 쉬죠
1: Haksanji. Ah, one single tear is two. Not Haksanjin's yet in jail, Yichime. Sold Jete Chadi. Me, Jodanri. Jason Kirangasu by Yichi. Jason Relady. Dandy one is. Ine, Kenila Kirangi. Relady, Parnam go Combri.
2: 주남방배

0: kirangina tadi nganani songgo thempa sigurba
1: kirangge nge sogyeob namri
0: ta yoshana baby ne thoyak mo ta thiti chesa tetho
1: dine su pheta
0: ya ya hoje nga aji aji de choring nga ta kwa thenye iba aji mari nge bige guti cheyo aji
2: 지디다니도 니코나니 숨겹치 기생아 예식도나 다고도야 주주주바 인지소가 연초
1: 기랑게 최바팀소 강상게가 주셔바 계좌 이식 말이
0: 아지 맨다 디르지에 대어봐 계시 시다 노비는 소쇼 그러다 예 기랑 쉬고 안 등게 감자 쉬거든 하죠
1: 기랑 가고 총수
0: 아지 오리 네 구지 제배 모자 징지 상람을 위해 대통한 태제 갔는가?
1: 대는 육 마리 겹지 네 단여도
0: 라
1: 아지 다시 육 마리 태도
0: 계란 냄비 안 들리면도
1: 계란 냄비 이도
0: 아지 왜 아 모자 비게 구디 어리 다 대비해 제 갔는가?
1: 공부시다
0: 어
1: 겐진라 총글하모 나저 이카샤 샤요리
0: 어
1: 네디 남도 학고면서 등기 소셔조치들 你路不都比较清楚 腾给眼睛了, 不论地主, 你得给我托干干了, 经过接近的通知, 狂给下面一个地给, 听这事的, 搞错了巨大, 但, 腾多余的, 得这些可这是个用啊, 搞错了巨子呢, 搞错了巨, 下面你们下面的是个月长, 卡不就是定过的, 但地安就全丢了点呢, 你们看见的, 别急, 你得给我是个月长,
0: 听这人的余地, 진네 푸른 맞아. 니네 니데 개고 요새 통한디 남기 관공기 꾸드 선거 얘기 말아 봐.
1: 다 그래. 가다가 요리. 걔. 시다. 급투두 관공고 상야디. 개교 망교 체도래. 니에 전

0: 인라게 공부 다 하시 있기리
1: 어지 시다
0: 어지 줄립지샤
1: 등도 이거지도 야 장교를 해도
0: 딱다 되면서 이 주임을
1: 이거는 같이 해도 쓰다 디
0: 미마스 제리
1: 디 갈수 거래 대대도 대대도

0: 조토
1: 선제 야조아 나다 겐링락 소케브리 지마 칠렌제 토브지기에 다 교즈로교 지비면 선실라
2: 예스
1: 인지섬쇼
3: 선자 카사랑게마 불밍다로 쓰도 예팔로제 삼실 하다미 되다 우보신스는 그때도
2: 우보신
3: 타그레 보스는 보고 있게 고체 신스는 와러 부디 그런 주민상 다르게 요리 생비 부부디 제가 때문에 탕무이 없쇼시 뭐
2: 깨링라 되다 티라가 이해 맵지
3: 고바지 이래 갑충해
2: 갑충 띵예 부부 탕구지
3: 지
2: 지마탄도 부부 니보다 숨부충는 티라가 민다로
3: 낭다 먹어
1: 야주
3: 다 교수교 대작 섭섭이라.
1: 겐링라.
3: 라.
1: 나 총기 치지 조그여. 대롱다 좀드서자. 키랑고 머신디 촐링가 조그여. 대능다 요 말이. 나 고제 다그랑 쇼아. 추즈 주바 총기네 퇴약게. 모르디 제스 보 거르다. 나 고나 아. 신달 큰 마테라.
3: 시다. 대작 섭섭나 아.
1: 아, 용아 예시소. 큰 마테아.
3: 섭섭나셔.
1: 러스.

0: 멍라 모르디나 미디게 소소의 포유다 카테 니에니 샤제도니에 마나니다 차리 기란탄도 하이탕 투제는 그요리 항저울 조성 차주리
1: 쇼츠 지핑 미 세샤 디렉터 시니어 체크 중금 미도

0: 야자.
1: 한정리자. 퍼스난다 요마시. 로디치.
0: 원시. 네 중부 봄쇼니 쓰고나 쉬옵시. 장참게 한정리 요자. 혼자 최마 쓰지베.
1: 네다 제제비. 하이천 유수수 쉬면시. 마코나 쓰면서. 메모 마싱마시.
0: 진주고시. 네 파미니 걸 코야두게. 발라다 오링라 근데 체윤나.
1: 군안이 난다 미도. 마세 한졸피소나. 대대가 좋아능시.

0: 신하스 구인다. 카르드유.
1: 예. 루빈, 전랑가 볼게 아주스기.
2: 나 대유면 근접시죠.
0: 랑규유, 심기면 대더그로. 사신달면 대대대요리. 근접자가 김님배. 라다니에 저 대문탐제 로용자. 전랑게 한관루 딩 볼스기. 빠르게 개구스기.
2: 접시디 여도. 저도. 워시. 나 돈도 해탐 고유. 마란도스 내용 것이.
0: 루충 캬보와. 나 충도다 뉴유. 여도.
1: 야, 디간 차근 됐을 거래.
2: 용딩 장점내 조비. 수주맴 수이메 심어서. 준비했지 니식객님들. 미직동 등계나네. 직동 갤럭시 총업시. 미망체 주미 제주도야미도. 된다지. 님문의 고수 모소. 나존남주유네. 마나 주무주야 하리나. 되규마포리니에대소 치딘체. 수슈메메대소 마나 주주야 하리나. 게다르다진 주루니아유네. 카야스체지. 베핑샤야 하리나. 화베익사지큐요. 지빈게 두스체 흠소체없이.
1: 체자. 구베치 쪼게지라 시충게 르와상마 게진나딘 속바주제 게지지조게 버둥첸 삼샤 이내 담에 중제디 주둔이기 제구로 지샤야들이 송후 막삼샤 주둔샤 당구 주둔샤 河美 주둔샤 상하이다 화변에 베르트 치딘체브리 게지 리비마라 궁고랑고 레구밍토네 신구스왕 주주면나 화백의 신진하다 총기니디 리비마기 랑나 칸샤치세 사지체그 말이라 빙진례 라우딘데 잘랄 쇼마리
2: 시중계 접종체나 맴 가주류네 초요마시 두규 맴 공부리슬러 고좀치두 판승현 증민도 집이 밀게만 될지 능주 예고촌 호타 주지
0: 제만에게 계속 건주부 좀 하셔라 접시 정다주네 공제당다 예지 제배 샤무 요요

0: 야 민김비 너 공대 보 미다. 너 공가 봐. 너 취약스 된 봐. 고나 고유코. 럽칭이도 로스틱진 제모도 봤어기. 야 매니 취퇴시 겨부 칭비탕도 피타. 칭비탕기 튼세 칭비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 매나 수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주디 원투기 릉교 탑람 기고니 민춘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주기 규림나 갑갸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 미바 야네 상토
1: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 용라 십시 유비 십시 비치라 겐린유 카바랑자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로고총게 니동치 권불람 포가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2: 아씨 짜디나 캐스트리지 야제차차샤
3: 짜깜부차다 식즈코야다 수강도 골바쁘디 장모 마다사치 제상 로게바주 짜주야드 배주시다
2: 로지 파주 자주에디 오네야오스도 보망스릉기 짜장스데 예 고스탄 양스스르스 차스
3: 당아즈데 짜스 잔눈데 디나로리아 카지샤가 몰라서베 수주 유베니 멘즈단데 망고 요르바 제자제 수주 쇼교디게 가서치도다
2: 로지 파주 자주에다 짜서에 오네야오도 짜장자다 식스코고제 제체후도
3: 또 짜캄보다 수주 메가 전난데네 제미도 제자 짜주야다 짜서야 보나
2: 로지 파주 페지나로
4: 경을

0: 총 진짜 신발아. 어그 뇨라 좀 피해 되다. 가르쳐 오도에. 미마 못 된대도.
1: 도가드게 미나. 눈이 디기다 덴바시리. 인다 쇼가스 뭐 신부서 주유. 돈도 좋아 신비. 차스 못 통야여리.
2: 이미 마치 총가 난기 렁이기 캉벌레브니 배춘기 튕기다 이르교 샥투 소기 진우 직도 되비에 숨 직도 되비에 내유식 인비에 매균 튕라고 휴
1: 아 대작의 묘미징엔 지시유다
2: 기지 식다 통수 니버라 주세기 공가도 조람토 창라다 통치제기 문소 봉도 통수 니베 계지각도 로기 귀람 기르기 테니 소식도 개가라 대작의 명의배 경에 망부 유마세 자작의 내주 튕시 중재 승유의 대바 튕시
1: 네디네 사마식 사와당 자식 통화자미 유린 데미도 마세 디친부민도 메겐쇼양 체마 저톱디래야
2: 메겐총티 퇴수디메그 계기 탑산낭 도놈 시규랑바 텐저망부 로유바시다 계기 김도 윤도 주비 도놈 시규랑바 지기정 시담 강유바진 계시 바케종나 시슈니 지기 갸탕 업주이 TNT기 바제시 딘저망부 시동다소
3: 만세 비세 사가나 니가 티티 치오라 니 남세 주지 치고벌리 지소 카제도 떼네 죽미루
2: 메균 고순 치바라 지소 용냠도 쇼니 메순 대자기 도시 섭도동 뇌생 응고탄 충도동비 제뉴 콩도 치바 제세 신의 마바루와 뇌세 미포바 제도
4: 韩国真正的卡尔斯呢刚把库马达卡韩国跌不远吧干脸马个吧不用那么去吧你我跌当出来见过韩国的给他拖入跌不起死你那些那不用你呢你我当见过韩国的票呢要不行就多你我当见过韩国的见过个跌当了送就吐个多吧
5: 야메키베노콩티부메바타고나고유콜소기야메니츠튼시교부칭피탕도피타칭피탕기튼시칭피루니기급기치와라기유베지신기닌주레주베민추디원투기릉교탑람기고네민추나공기사와게톱라민추기규림랑캅캬미고베타나공라샤추지메고베토니야네상톱
4: 三年，他是两千两富康面康去，年底部三百开支，青皮汤，那年底汤底呢？邻国当建个韩国的关节，吃了青皮银呢？点不接，能买来生产借钱过门多，人接，但年刚不点面子，几俺人都干了一个啥？他的银呢年，邻国当建个韩国的关节，全部也会几个银的，邻国当建个韩国的。 巴拉达阿姆拉的配位银呢？湖南你生不干不用不嘛子？不过年关又不能行，生不用不得哇、啊。

디카라 표기 초체슈기 제시기나 송내 거크 시수 차비 미메로노야이 서법 토제 미시도 되길하 셈비 초내기 차긴 셈비 구류 태야 창단 사드 땅미 소자 송접 지겐츠 자주 응외기 토네 최소 송외 등규지기 관제 심슈 체비 윤도니 조아미타 정중함 미심규 규제가 인터스 고로 팅디 이모 군주들의 재난 초기 투체 스린소로 뜻은 제제바 잼비슈규기

0: 자사 계제시히 로더라 지그네 야가 샤르삼기 튜지수 최유무 고장 친이 예매 네가라 최주 자와라 용구요시 장자당키 쿠공시엔 담미저 와라 네가라 유에베 리규티 믹세시히 최태조 로지 튜시 참아 자가 보기 맵시 송겹 쿠인디 최주 찬호 용세 네야부시히 타자 최 파주르 지에비 뒤주 심바라 다와지 겸이시 최진 터진 콘즈 뒤주 텅진 체네 최 고고타 유무 체베 라고 샤동 이민 십시르치
1: 대주 갸자 가셰도 다도 낭로라 카도르 데니 가셰도 녜 데니에 마무시라도 최 된조 칼리글리 데니 파주지
0: 最点最主主角色的今天拍戏拍戏呢拍戏去过的谈着家的点子忙不要的家的卡几年着色没丢那你按照演技压子家去我呢最着色的得说的咱当给金刚了松脚车技出去呢咱俩的都给民众为切图他家着着忙不歇起家着过了有戏某些前啊当面说着着色下月家 家政地区最忌让王错把了修建铁皮鞋每段期家政地最松脚下去断绝冷不干月别虽然他的间他虽然没缺解期以及特别是当年刚开铁没把锁过月别他的天天让扎死了他来也可是 你那也擦脏了啊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 Pyo tu, nguan che zui gu zhang chi sum yang ma simba ni, ting ge cha ra zui gu zhang chi sum zhu la zang pa ra pe gyur chung yu. Song gyab gi rinba yang dong nye yu ba ni, nian ge yu ba ra cha yu. Si lin zui gi gab rinba rin zhung song gyab ku, xian za ku gong kong na ra zui gi gu zhang chi lu nye dong sum lo ro chi jik zang yu ba ni, ta zha gu zhang chi xi yan tu pa ra yu shi.
1: Oh yeah, that is. Pegat sama zui yong ri. Dui da, nang da yo ma ji. Da zui ding zu di ni, kli kli zhu ri. Da nang da yo ma ji.
0: Sunam chu ye ki, kondo su, kursung chen si bat ha. Chujim tar jen, lambu saba ra gyugu cu. Tijin kong, tadon dagmen sokja songja ba xie nibyo sara qin ni, silin soro dawa sum kong du jikjur chebe, marchi parche la xipxie cheba ra chukubi shi.
2: Yes, do mo dili.
3: Lom do do.
2: Do ge?
3: Do.
2: Ah, no.
3: Diao xia qi la. Ne. Kap song qi.
1: Tetsu,那麼的,對。那麼的。啊,要不就下。對的。哪裡?那麼多。提里巴那貼張嘛,哪裡?等都我們都。塞印度。我最做的,殺了德西才林切啊。等都巴林切的。我最推舉通誒,說下現的。奇瓦的。 나체 단도 일어서 배 속자 망부 싫어도
2: 저기 까마도
0: 지루니 돈이 섭지 류다고 고바라 사이 손에 타 리규 비우베 내주 빨린 체규로 차게 야부 준치
1: 现在总共总共的当面所在送给把西部协商出来更新空面队员苏联前的撒以国送入把作品各地队出任台阶了罗军的国送给娘娘约把的店拉了亚入院了当面不是各地撒的罗山那吕姐他们没得不巧的你应该差不起来了你都转个龙安拿了地队小白出嘴顶不接吧卡巴起来 啊你忙着给勤了三组一节六十来三下所以我来的啊杀穷的你车擦下杀切记他们都来点下天天俺最杀切的俺最啊拿着就给肉给不杀这的切片肉给不杀这呢你们你不得留的俺最弄这过去别接了啊你杀定也拉把锁掉去锁掉去马上就去第一年过了请不送到第二请不你一切
0: 但都得请不起一个不一定能给三级别听他们的说级别的我们的天数级的生命现在三级都想被天数级的司令错过了当面说着了都送没了居住其人你得不用你个车吧听起可了人当面说着给送级别忙不行的找我了同马人地道的都送钱的
1: 송교급큰디속된유도쪽의체도생자기김시식되토바콩키로유리대내부그년가유배속자라발라랑게단두송교체야기금쟁가리나스기내부고두스제야요마지다음에속자참마촌내왕자요리순제다시제디세소덤규치리년가유배속자이년자 신장기 소자 이년자 간다 송급 채오리 딘제르 봐 레가디 되니 없디 되지리 니마 정이 로진다 통진 조약이 고업인데 중요 말이 재산 보유 채도 리기 신다게 분유매 이내래 아니 담미 소자기 송급 채야기 레가디 알아지 담미 소자라 송급치야 진짜 충자 아니 이게 내가 대 쇼비 로다가 주다 속자기 팔다 내려 년 주고 와리라 로다 속자기 뒤네 마르만 주고 와라 단단한 주 현재 손에 담이 속자기 망 不起 라 오리 재장의 지린 두 삼제 견조 제비
0: 지루니도 니생 로로 pyo rangyo jiong ki rika ki rung jiong songkyab sa zi gubju kubyun zuwa ta. Jiong yong ki zuyo ki changboro ti kwa zha chi songchu le gaywa ta. Chong chong ki ka zha ya chi chik la zang para mangdu chi ye. Wendi, ce so te zu ni, zem li yang zi da song wa ta. Ce so chang me wa ra ki, zha me bi tu jie yang xue xi yin ba du mi sa wo.
4: 소비사도로 초바티 강고르 신규 인수드 강인남 강고르 규모신다로 영니 상와 강신류유탐 강고르 신제 강자식 몸시탐 강고르 신바티 소바르 순슈 강식 진시탐 된티지메 영원 편종리 제나 강고르 신비 조나시바 진비슈주인
5: Kingdoge Kolatiri Siri Yodotu Chumu Jambashi Yin Chumu Yi So Lian Gunle Sun Shu Jin Shin Tadong Siri Yi Yun Yangle Zhu Zhu Gun Du Wei Gen Jin Mu Chat Kuro Chumu Shang Shang Tu Yu Tamara Gia Zoro Du Zhu Sebab Tola Changar Chi Wei Kudiri Chumru wangwe cizogi nyamshinggu. Naowu sokchagi namba jirihi toni, sashi dito zhubam zimbarachi, yangna gingwam nyeswarachi. Ligara sowe minamgi sokcha tamji rengchung kamne chungsing. 咱不送铁国共里几点七月四国了了准备我在这一摩拉鸡
6: 用个月替人中马主公寓院出去点了看不养伤巴拉达阿姆拉尼的他的托拿七八的鬼提动起俺去不拿尼的先把托年破当楼月工作日来给鬼鬼进去俺去你的心困意的谈起错日当了大鬼卡托鬼的感受
7: 어제 보면 가르쳐야지 골론치 못 보자
6: 빨라다 암라가 균균하자야 보나샤 나 안탕보담스

0: 다 된지 되라 자료 주주 지제 용서 근데 좀 다 근데 쇼레 다 난조 단대 난조 다 수백이 자료 주주기 수근기 빠지다 난다도 또도 좀 말씀나 뱉어 나가르샤 다 진내 난조 진내기 갑종 띵서부요 마세르바 다는 신다 난조 민게름네 다 파도 이미나 나가면 내소 다 낭스다 편조 바라리야 진내기 종다 데르여바 나 뒤토네 진내 미리 튼지 마세베 다는신 中华美丽集团总部主席的，都是俺的崔永多啊。知道吧，徐总。看不上，他认为呢，都是咱们给个我就钱，给姐姐姐。但，听给的那呀，崔永多上班，而且初步呀，初步羡慕啥就要是多一个了。但初步给羡慕学一个，羡慕啥事情都一个了。但听给俺那做错的那些，那羡慕学的怎么忙些个，松懈大那些是吧？但那做第二年办了呀，蛮早为钱是可以呢。哦，原来的真的是，俺做。
1: 배역이다규제기류주선한자규제기를비유토래야조조당기치랑숭분난신안도규제승기디미리기초여초래아니정중간도탑도쳐벌래충어지기아니지미생방소야통마라인나만조초와제담자지리디내코짐시야제중지아니미리기생방소야다조나비야어디래아니갈리갈리리내는남바질규조아디당가라수 튀고 부주선나라 춘이시길래도소연대버지리디난로류추비샘마 다 제일 긴라 숨은 날씨 안도 시에 단계기 보면 이리야 시에 마시고요 등등 다 제가 온 점이나 만조 시에 마서 다 제일 디 탄년 디 컨데스 제설나 제일 통망 안도 별로야 다 개발 야도 롱어 동당 망고 공주네 안에 가르치고 그래서 난 안도 제에 다 표카와 강제기 중앙래야 미리기 초대를 때인지 안에 원배엔 다 잡지 리담 소야당 안에 부담제 릴러 진짜 리다 소야당 보모담제 롱러 때 리다 가야 딘제기 가야 남바 다 봐주 직제 대바 딘제기 남바 대 칼리 규제글은 불 주치 연구 딘제 차용 거래 디 난로래 안조대 가르치고 그래서 나 보면 지기 안에 조접조 제바 지기 안에 샤브루루가 질이야 샤마스 거래 자다 디 안조디 터진 디날이야 얼어버스 푸징마도 가다 차장 보면 쳤는 거여래 자다 디 가르스는 청백은 원에 안에 표면 그 루가도 조치고 송장 딜이야 안에 가르스는 샤마스 쉬어버리지 내 세계나 터진나 다 암라 나조 샤마디 자나 제 가자 시서
2: 타티
3: 그쪽 로리 그쪽 로리 전에 장부리 당한 두 팀이 레 긴고 쭉쭉 접게 되어리 네스 접된 접게지 다 안가 처리된 조전에 안도 충전자란 대슈크들 긴고 숨기 슈크셰 안도 마심 충에 모두 마심 참마 탐제 긴고 숨을 때는 안도 이제 장안에 원 이제 충부리 다 긴고 숨기 날에 다 찍으면 쉬니 철 대사소야
4: 他这个的，他这点路就就偏僻，公路就就偏僻的，他这点阳光的地方面都牛些偏僻的，偏土嘛是吧？他这点啊，老干部车站也跟人家去开个车，他不下去。我同这，看到俺们那个松下的，可是，是最近就需要一个跟了，是吧？嗯，那是。我同这，他这点跟了偏没多脏，他俺就是。
3: 지토르모르라치탄 후다바다 장 아란조 부그루라 탄 아란조 겜보모고 타 네로 툭추스인데베 미 샤자요르 타딜레 타딘 춘티게라 라비에게 직테티소체 셰티니 카멘제 키자친부인 틴제체단 타 안조 후다바다 징안조 머시고노 키라조 후다바다 종 아스 녜마니 룩즈 룩즈제 직카레티와 직라우가제 하틴산미 지조 공비친자 직카와디유자 提拿了所属单，俺那工作所属超过九月了，俺就先忙超过生意去。提拿了，嗯，六十，先不我当所属单，填写提的单，插写提的单，工作都看上去，全额如果中学还是我听着了，这个看明天就再写点，再全部收集了，你看。
4: 那是，那这里顾客比他定些些。

0: Dile, 나주 빨라고 주 치티나로래 야 미리 튼지기야 지기 이제 망고도 나도 망고도 나도 배세샤스나 자수 공주로 와 자수 공주 치티 이제 열어 와 이제 뒤 나주 자수 스모링 게 소라 지기 안 빨라게 지 땅세
1: 디 디르발리
0: 다시 가서 어 디야 아직 가서야 디 페브리스 다시 기회 와
1: 예
0: 예 어 되세요 예
1: 뭐 이제 공산당 거 지면 동규 보물 해지자서 세 차오디 비유카와장은 최대 순대감도 인제서 된다네 왜 당구대 아직 자서 때 패배도 보고 룸부가의 차진시 미사 레진아 이 코너다 두고 렌도 찍는도 담은 딩버 점리 용런디 오에 밀다 타과이 퍼미션이 땡도 재산이
0: 아 그치 발라
2: 看看他上次咱们这个大庆的秀了，咱说年前过给他举了七三七八年前多，八年前的咱们不拉他们过呀过呀，自己的过。我老东家说，东家说，东家说，东家说，东家说，东家说，东家说，东家说，东家说，东家说，东家说，东家说，东家说，东家说，东家说，东家说，东家说，东家说，东家说，东家说，东家说，东家说，东家说，东家说，东家说，东家说，东家说，东家说，东家说，东家说，东家说，东家说，东家说，东家说，东家说，东家说，东家说，东家说，东家说，东家说，东家说，东家说，东家说，东家说，东家说，东家说，东家说，东家说，东家说，东家说，东家说，东家说，东家说，东家说，东家说，东家说，东家说，东家说，东家说，东家说，东家说，东家说，东家说，东家说，东家说，东家说，东家说，东家说，东家说，东家说，东家说，东家说，东家说，东家说，东家说，东家说，东家说，东家说，东家说，
1: 샹진 노부 붕기 뜻이 제우도 확대 갈아 쳐줘 아주 동자 줄이 근데 노부 근데 좀 이거 봐
3: 드리 보라게 고급디 단둥지 이제 먼저 통부지 잡는 게
1: 알았어
3: 알았어
0: 제가 발라쇼 삼사를 또 가면 이거

0: 대가르 중독배 팀루 통을 다시 양다 이미 타지리라 대가르 토닥 희왕타 让我 타는 세소리 저와요리 갸지지 후규 쇼비나 갸지게 장디 맵 찬이요리 무엇 예소 덕신 팀 마차콩 나츠 중독배 십사타 능린초리 시즘 그린다 최니나 장디다 레쳇 추요리 이내 장디 댄댄 안타고 샤오리 팀조어 공기 뒤줄에도 매른 어제 회주 초대 마치해봐 모든게 제배 주린 유스상마 안수 레레제 섬시 쳐오리 디테일어 안수 자원의 유주 영마시 시즘 레드베 시즘 타주 제배 주림나 제세 주린 신주들데 다가스 육샤비나 많이 가요다 노르 주시 남시 능시 안수 이원의 퉁거리 배차샤나 티링 안수 간소니 미세베 니미그 토네 장카규모 중도 체비나 로카셰시라 미지게 방다체니 본래스 모시콩기 니미니게 나라 오늘 미시다게 니도 당수스럽이나 세제소 지나서 광자가 제 용부터 지금 뭐 리우라기 담시에게 낭퇴스럽라 모사르체부도 터체나 로튼소 俺做老板那了，忘记一百米价值，一年俺做忘记的，年把都过了新账呗，三不六过的，节省俺做帮大姐他那，回去全部咱们学不赢的，俺做没几个人玩他，千万没有说要个人个钱不要的，他那，轻松的，所以没有说你要的，咱们引起穷啥个解放他几个月吧，你也不能说，俺做两个车回去个，明年开要的，弄出去他准备你个要的，我呀，蓬莱水个学习的。
1: 这都七三八八小银，想不啦？说你去培养云呐？
0: 喂，去不定这了，等多年没别啊，是你两个找嘛这边？
1: 对的，对我是来提醒，你留的点啥是你还用，让你还用。
0: 老婆，我让你你们多年呢。
1: 用个嘛这呗？你那么三年还用，学了还写这么多烂木书？我是，那你进来一点这些事情，我你给老大还真干预呢。
0: 那你个社区里，俺老不找个读书找去，场面能不吃有个意思啊？让你们都出去。
1: 应该嘛是，找不准对谁？进来一点这了，我你们去呢，差不有事别，让个三不懂的。
0: 嗯，让总队讲的成么的？你让查我写去，总总的每晚晚都打你，我转对没多。
1: 工程还是？工程前面，
0: 我靠，干没？人家没看见，还气球。接着前马上，干没不气球嘛的呗？人家干没别，工程是有急事不？
1: 你问我让你抢死也不对，快让我们叫那卡车去啊！免得说我刚才坐下是干去。哼，你也快要骂人三句。这个刘文，他都过是挺这些些，你可对我那岁数，你对进来不过群居时代，人家爹困在情绪边啊。嗯，你困在前嘛用，这的，我们先吃着呗。这个谁？我心里没心事，我的心情。
0: 你看着你差不有事？嗯，没错，就到不清不爽子，看着一年头牛要的，再拉些大牛嘛的，让亲的这个要的。
1: 第二了，这娃看着有事，他大听见了，你也拉不当把亲的用着呗。
0: 老婆，让给他去，看着牛一年牛事。我。
1: 用啊用啊。
0: 拿三下面。
1: 嗯嗯，谢谢。
0: 大娘家中意。

0: 감성 대대다. 기다려 주다. 레스 볼라 체크치다.
1: 도제나.
2: 볼라 감상. 그랑게 10주 레군라 네츠세 되나가 비바 토치. 랑게 팀루기 덴비다. 지만게 10주 칸라 네츠세 된치가 비바 왕주어리. 이내 밀라 균조 진행 말이 심어도 팀루기 겐키 우리.
1: 레스 레스 딩이 싱그유. 나 방다 공제윤사 슈도 진예이.
2: 레스 첸 그랑 클리송다 쳇취.
1: 난 저 종주 고스진이 그 변이 거 별뒤지기.
2: 아, 첸키랑 게십전에 주소 용그르베.
1: 나 타이빙존 우련 종주 종무이 예명라 구리정세유. 네데 제시유. 디 난 저 종주 럽자 종유유 비지게 별뒤이게 디 지조 제초. 디가 난 저 종무주 조디유 키랑 게 직시다.
2: 레스 첸년년에 제이시데.
1: 波拉，年年了，建议的对，你也长不长下个空人轮年三十，天天我最给些钱呢，扛够就这点其他的需求。阿是，阿是建议的，其他个，但得时间送啊，南山人多不简单些，俺人多种种那了，半夜我醒不着。波拉。
2: 我最可惜他就去对，真给个人过日，没那么啥什么个重要嘛日，看人家吐司没心个月，伊那个最大姐卡塞姐姐，新年空得不见面，才去别个日，看人家年什么最轻松个？
1: 年心思，姐那个，连过的应当。多点不难？大大些，婆婆，让给读书等自己了。 半夜过，咱们嘛随便说，忙错了，基本你们姐要嘛事。
2: 那大伯伯，我最看叫客人家里陪坐。
1: 有。
2: 配偶。
1: 对啊。

0: 아자라 채우시다.
1: 아자라 그냥 차례 가르유나.
2: 네마니 불러 거츠니 뉴스 답에 탁주치니. 다야 미수니 줄을 지에 가르이나. 자기 뒤시스겠다. 아, 가르셰브리.
1: 아자라 그냥 잠만다 채취 클리스운다.
2: 디니에 퓨튼다 손자. 낭함자 랑고추. 계시 미수랑 니 땡키체네. 소쇼그르다.
1: 아자라, 그랑 내주 내 장사제 공정을 시켜. 이내 내 계속 지야라. 아주 튼다 내가 제발해. 미라, 내 부지에 치시 말이. 랑 가르 시유, 랑 능미면 봐. 수수 시에도 我 참는 거야.
2: 제장거.
1: 내 랑 시에면, 그저 우주 말게 도. 티링 이제 세 시유.
2: 우주 게 동시.
1: 디제 만난다. 셈 말림 난다. 아 랑주 대제 송초리. 시 다미 망고 대제.
2: 가르 시에 요시.
1: 내 다가르 부인. 파시, 파시 제.
2: 上面叠对的，上面叠对的，快做米索，别人做呢。马超给谁？马超哪里？小舅还养米多，
1: 对着马里，阿姐啦，都这么难打，马修姐拿钱。给多，不会。让俺们这么难打，马修姐肯定送球的。多少钱打？开做古筝给多，你让给谁有苦度哎？给谁给我是？他大哈里年俺学的，先给你给，俺托你一个事。
2: 俺去海棠给耕作米水杯，去洗胸肚皮；去海棠内村捏新鱼，木然冷嘛是？俺去的。
1: 学生的写作，你也就把嘛你看要吃下。
2: 他是，许多云南人有热的，听路给梦是清教师。今次去呢，俺最给咱做这些给擦擦，三年有几岁？爹，一过我家去，隔空几时？你最些许其实是木得，给咱做肯就给多少给是嘛是？阿姐啦，毕业成绩辛苦出去有时。
1: 爹那边的村上么，姐姐你给把这个表示，可是他去查不前面都什么，许多给不消息。爹看他最往前是，一年退没给交给，胸腿了过几岁呢？准备叔叔给开回去。得了着，着大姐阿妈，进来去休息。姐姐，退休以后，是不是不金到看不是通过去？
2: 是的，他的都是的，我念来他妈是啊。
3: 来个爹，俺到了这吃几天呢？你也千万别动，
2: 得了他，看你吃的药吧。
1: 阿姐，他大爷个孙子得用个是呗？
2: 没给钱去，你这来个几天，
1: 他不晓得是不是去是卡住了么？穷，
2: 虽然刚偷偷的，卡不提给俺家更多消息。
1: 이내
2: 참지를
1: 아고

0: 야페
1: 어찌 상자 줄라
0: 어찌 지라 팔라
1: 렛츠
0: 야페다
1: 감사
0: 슈다 슈다
1: 렛츠 오늘 계좌 세송아 선주래 기란 굴레 쓰였어
0: 예 가발린 사부다가 람상 여비다
1: 재능이 흐르도 좋이다 기란 뒤주 돌아 등매
0: 차례 가려이나 쏘다
1: 나조 딩사 망조게 뒤뒤 제지 서비스에게 타이비송 가고나 고프 볼려 저와 집지기 인지 서비스에게 팀계가 사치 심지 산에 망조라 뇽도 시라 쇠부다 디나라 등도 레지 먹고 고스치기사 제자 나 주시 주간에 통지 제지 나그제 이미 지다로서 녀소 시기시외 망소 디자정시 등기라모의 생비 등주네 세야시도이
0: 아 지장방라 키랑 광부시야 망차부리 내수 견지부들의 요마시 내수디 디제스리 나주 샹나라 골프 볼로자와 조야디 공림기 우지기 촉세 나부시르다 주미카지게 소소 대범마 칸사 공슈다 테르든 탄도 싱게기 요지 상매 대부 친구들의 제비는 소 아르딩그래라 난소야 상매 계급기 제유 세배 대비 능신 주미소 서신기 군성의 제제 창고 창샤 용 컨투 체유 대소 상마 대토유 토이 마시나 다시스나다
1: 하 고용의 레듀 아주 다제 지시 어 다다시 던도 우린 총주 딩의 주진 순부 기랑 같이 오마즈베
0: 레 카나소
1: 하 고용의 레듀이네 겐지부도 권주 총주 종민상매 민구 대도 이거 지시 그 종민 시부 군성의 제스기
0: 地芒做做没一不随下过几天个阿姐我妈一年举动没那样合理
1: 吃饭了吃饭个天归那样的这一不及一年年阿姐我妈的西个全国的头年不去车上两个西队点点米的卡住那个沙子米阔天天吃个药日一年米也无药的归西个的你也听忙不学牛约的去年卡的你个民族他的听路记作是年把三大东西
0: 함시지야오듀쥬베디유잡시기랑게호섭섭시순소시에모도지마경심부러시리리리리리기랑게솜타그리
1: 언니 지 조인다.
0: 저는 쇼 숨매다.
1: 레스.
0: 레스 레스.
1: 그냥 도수 쉬소.
0: 피고.
1: 쉬고.
0: 레스. 가리 피고.
1: 어디? 피고 마시.
0: 피비 숨매다라.
1: 레스. 쉬고.
0: 가리 피고. 피아라. 가리 피고.

0: 담답해 장수이서 긴조샤라 카피오리 람사 교토고 말이 계속배쇼고 무쇼시 무쇼나 가르사고리 가르동고리 제자 장수이서께 왕원로 우주께 내가 다지 무사쇼리 쟤는 보고 수이되리 장수이서께 보고 되리베 이제 가쿠리 예체나 로숨세베 범디 혼주된디 보조가나 계시 라가체나
1: 그런 예수는 안주 부족하네 고 조초회의 소위비
0: 하 다그리 가란주 지리선배 국리 고제 대야 요마시 혼조 소소 소소리 히어리 마세 넘줄레 마데 메고 마데 준가레 마데치 용저 마수베 국리 딘제 라카고 요리 예체나 군이 사단이게 보고된디 부족하나 계디 대대 김닥체지 도고체 길이 제자랑 그 대야 국리디 갑조시켜시 상하이 롭스슈르 계시치가규다
1: 냠녀이 입스문에 잤습니다 그라 레균 합친 제만나는 저시비 마지막에 수진 제 끊지 소슈가 두시
0: 나래 규슈네 샘래 규슈마요 야죠
2: 야쇼 Liz, 见他一打
0: 局长方了,我在那边
2: 你也三路可这次打呢 我最太平从大姐姐也找不到啊 沿途从给连么他这鬼部队米记给我最太平从大姐姐同他亲不接不中过去别追捧了都不亲不多点点回米记打这话接不是三倍亏的这话有没明明说高富不是这话的经历给三倍请求这边啊
0: 그랑게 숨나 폐지 징례를 숨기베
2: 다시 이내 수입한다 징례를 좋아해봐 도보자 요마시
0: 됐어 재능아 좀 이때 택세시도
2: 된다디 이해를 유쇼 머리띠 이내 죽은지도
0: 오래 주장하라 살피쿠가 머리띠 택세시도 답을 죽베 쓰시니라 봉로 수수에 다치시야 그와 치밀에 신임이도
2: 都是得对刘海勇西亚的封路大这话信不多摩尔地地广大印度中一年顿界太平村了信不信现在太平村了还是信不信呢苏苏话信不信呢地那点点点都信不多你老师封路在哪信过
0: 谈得了现在俺那年轻都铁了山羊
2: 马西地了地最等级界孙富帮大大大岁数
0: 你先说
3: 俺就在羡慕我你让羡慕重庆越南革命俺村引进拉达的小屋里第一度重庆给重庆三亚出给地度大四兄给送年大这话要的这些这话他没特别呢让处长来个的瞧马这王爷唐英朱振峰了
0: 如果这个放大型给其他才能给
4: 야쇼스러
0: 레스
2: 하지
4: 하지 주랑팡라 폐야 공부르다 쇼다 쇼다 小王 주랑팡라라 쇼시 약쇼도 교시
2: 디지당마시
4: 쇼다 주랑팡라 더를 토비자를 대피지 구두용 가루이나
2: 종기를 송도진 쇼를 희랑 따시가 용비 돈다가시 히라다 주도지 왔삼초
4: 레스 쏜다
2: 돈에 못이지 나고마시 나 드린 용야 내공구 쩌면 봐 적병원에 히라다 주도지가 용비
4: 야고쇼 나 진짜면 저 시야라 가보시 老方 너니 뭐 신지 로니 수주 매줘
2: 히라가 드린 쏜자 오늘 로니 수 신샤 니에 진세라 히라로 두 치미상 그 중이지 두선 봐 나 주고 주 렌조시 디디 평범 볼을 진도 지라 나 쇼브다
4: 포초게 니마네 주 셴마지 다들 근데 영양미도 로마고 제메 레어토 사차지 세다 도스네 총지 스숑라 총도 저유 에 탑시 코르모도 과 총스에 흘려체 대야미도
2: 띵게 싱그유 슝고 유노 올링 주제지 봐 또 제메 그 제스 에
4: 전주네가 奶奶第一个了，规矩哪里没吧？年年把都胡大伯大大，是不是奶奶瞧的？迷茫不？俺提着点儿的。常过些为难他人啊，人格可能也不咋。其实从这起，马特别一难。我那孙子大，我这个俺一起难不的，哪头嘛的是吧？老方，他人家才些，吃来看了云呐，来。
2: 丁三阿姐，刘海勇个学习机再去接我嘛是呗？刘海勇个阿姐我妈杜小燕姑姐，问问香港小的故事啊。哦，杜小燕给咱给我请过来呗，来。杜小燕啦，
4: 嗯。毕竟看到你们都是女演员，刘海勇个这下。
2: 其他给帝国吃一张，但是年轻人了，掌握长下许久。杜小燕的公司机，啥都不会多。刘海勇给俺听不忙过去，没让了，打到起了死。你也可以忘了这些，啥都不会给，看来还是一些老牛肉。一年，看来吃着，得几个天了，年了，杜小燕的公司三不当着是六不上马刀，现在还给写没？
4: 其他给钱塞的，刘海勇从几次兄弟重新学不上账，俺就啥都不会给两个忙活，可有点不要引起痛苦的。钱上年货，跑多些的，可把当赔的。今日工作来个，准备也不讨不下手。你给钱吃没？嗯，我这你听说是，都小应该俺吃卡些这些也是的。这点年我长嘛。
2: 兄弟陪你，参谋帮大于他。那兄弟也辛苦一点。大些哪能，啷不上请客的？
4: 听大的，咋啥差不些？也辛苦。现在俺住院的。那是，现在去哪了？兄弟兄妹的，你们今个哪做，也不是当的。年轻大团，去哪个啥些当不了的？
2: 阿姐，听这当嘛事？丁三兄弟是火锅餐厅这边干事，俺要弄点兄弟们多。
4: 俺骨头嘛不听这药的呗。哼，你说谁没有断桥？
2: 哈哈，有啊。
4: 哦，当大事，哦，疼都得大几月。刘海勇个年初拉表光大的，既然个么着，年初拉啥药儿呗啦？
2: 老方，来，既然给我，提取那边呗。
4: 好些，既然伊呢，第二个我们跟主席拿去。你刘海勇个继续再去几个月子，今朝农民哪能同意？刘海勇了，年初拉表光大的，既然个么着，可能是给不得，来得下。
2: 弟呢，也没这太平庄的信息，弟爷你可真些没，俺先多谢我三叔。
4: 永安，你去让下来了，兄弟学学。弟你们的参赛赛车队派进参谋处处，就你自己下。看我现在落这雨，哪怕在军规卡巴那些，就没人拿下自己。现在是哪光了，就没人落笔。既然给钱赛的，你就没人太平庄了，晓得吧？
2: 前天去哪个么着？三七个那个干啥去了？对对，我卡巴起来一张，你么着？冷苏的咖啡，今朝这水了，最少也不学些，么着等对卡巴里面。去哪个建筑哎？去哪个么着？三七那个狗队长吧？刘海勇三七干的，专门接认识也不下。一个嘛的，够皮住了。
4: 等他看见，可别有的这钥匙。我呀，今天俺终于到。来斯，你别去，俺从头找你。嗯。来斯，去哪个去牛买呗？说些吃的。吃的，你找不附近的去下。来斯。
0: 谁给不行了？说些的，在这干下。
4: 呵，嗯，我那心不多。这个不行了，得来去让给俺给当地，差点没吃过瘾，干嘛是吧？
2: 哎，讲归对了，准他妈学啥？去让下来等队，西北这边学不上账，下来忙不起，看不起那幺妈的，俺就找不明白，涂鸦牛牛的。
0: 啊，那里。
2: 当我说来学学啥？你去让给当地。
4: 제마 그때 능수 유매 그때 쇼사
0: 가르치고 미 삼담에 단다 변에 매사 흘려제 녀석이 보삼주 대원의 배드 잡아치 단다 흘려제 대주
4: 녀망아 나소 시팀기 탑세 토라 탑스치기 탑조 인스시에 초리 녀 유린 바데나 기랑게다가 수 토르베
0: 녀마 대무스네 제마 고모치 그리
4: 다가서 쇼비는 졸라라르다 기랑 운에 전부다 로제 체부 겐셈다 지동 유와 단도 라제 유베 루튼 제트시리
0: 하 지겹징라 마 뒤가 뒤제 다시 양이 가르나니 봐
4: 기랑 장부디 제게 니에 가르시지 유메 케마소에
0: 하고마소
4: 니에 기랑 대대 대시제 나주 옌도 유태석괴 팀루기 룬드와 셔주 바우치라라 카르티스트 기랑 팀루 시제 난소이 키레기 유리피게라 로람 셴성기 기랑 섬도 유투토르
0: 어디 지겹진 라키랑게 고진행 해 봐
4: 잼셉 잡도게라 주윤인데 지르 와슈드 킹중 지규라지 헤 라로 네 기랑기 팀루 시제 셈쇼브사 마세 대외 기랑기 미시라 셈쇼기
0: 그랑게 뜬하나 바토제라 피토미디 니시마소
4: 어지 니에도는 킹중도 제마나다 연두총기기 지주 팀송그나라 기라레 준한치 수여래라 타고시비나 나주다시아르벤기 세유공스치 파르라 팀루기 묘주도스토르스 기랑게 제공제외 팀루 묘자 탁수 영유시라 여지 기랑 교수 피는성
0: 어지 나 내가 마용국네 레고스타 기르차차
4: 어제 저와저와 니엔간 쥐리 뒤디 초동 챕삼이
0: 어 디니 삼리 합시다 던더 보고다 산대 삼잘 타고시
4: 그래 공부시 차니 나 손을 쥐봐 태도 니엘 기랑기 중등 하는 시가 태도
0: 라 흉내 가시다 저리 챕삼수에
4: 니도 인고 쥐어 디엔간 쥐 사삼 쥐그리 두레바 나시 라지마도 분이다 머저성모 구리 쥐사
0: 지겹지게 라키랑 진짜 욕을 네 개만의 혼에 숭례 가시다 자지 제삽자
4: 네의 숭등 칸을 찍시 네의 피해마피 두다지의 쇼리 용도에 지만의 지겹지게 라 머송아 老金子 너의 쥐바
0: 용아 용아 태도 쟤는 老金子 비유이다
4: 태도
0: 네의 구지신 이 老金

0: 퍼스시네 치르식치 키란스다 솜스시기
1: 용아 먼저 랑구대쳐
0: 조세라미 다들 제조 팀 왔어 하코소나 키란스 내쳐줘
1: 응응
0: 너보 아까래 가수 녀석이다
1: 어어 对啊。

미 창문이 랑소수 디탕키 겐쿠와 앙탕부디인 타체는 강저체네 른이기 디탕라 긴송치구삼 남군기 초외추 샹기낭둔카 미바도 주투바구 라빠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용마치바 카레기화 지투르주바 미신당 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교고 카기보이바 대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뇨고용교 토낭치바 서동기 주람야바 류제원참제와 千日祖敦啦 지송수와 타마봉와탕 차라라 최치바 대탕민배주람털와 신배 캐수야바 지조기 초외 구지야바 캐시 캐랑겐수레군탕 지조 편디레군 롭자 맨캉 캐레치제 주기서치 총르탕 총르치무소 조내 쿨공탕 레군기 레드마 인치 닌다 니바투 대탕 딱제치구 캐시 차와게바탕 로야바 류슈미바 미끝나와서기 내다유치 투도도 면주치구 강배 난기 쿨유라 닌달 기공치네 롱 쿨뚝치바 지배 직체당 직구라 짱저 툭시야부치바 지배 쿨공기 쿨유 짱저 균형치바 쪼네 쿨공수 꿀이기 럭주 직체당 직구 직조치바 미기기 추딘라 토낭치바 허치기밤 로기급 짱쇼캄 라배 추미 카나기급 로송 옌키 응원곡컵 겸미배 짐치유배 미토기 똑살 로체기 응원곡컵 겸귤 꿀무치구 탁발투 겐군츠 정군왕 규림용기 응원곡컵 겸바탕 권내 탈외 민컵 겸귤 랑외국송라 쇼겸귤 랑先尼가 편라 디탕용톱

0: 외톱심다 가심투조 누외문에 녀토야 요마시 띵에 선주이 녀저와라 장가진주치로 용도
1: 형아 얘 우수게 뭐요
0: 제나라 룬릉 말봐
1: 릉마시 팀제진에 야구도 나자니 찍나르체 찍칠르체 편주 따도체 쇼시
0: 오늘 라마 좀 해.
1: 롱 라마 좀.
0: 저.
1: 저.
0: 아시, 장기는 인도 가시도. 야, 야, 야.

0: 감사. 라키스테라나. 라게디자키라 디베는 시다르루. 예제 당리시 후리 마파슈.
1: 계속해 주시.
0: 됐어. 자 준비. 요. 하신이 봐. 마주 집중하네. 먼저 내가 정대 씨. 마주님도 저다.

0: 친구유.
1: 콘수 나 과히나.
0: 피게 고르피기 나리.
1: 레스 터체나.
0: 왜? 콘수 나 미요 마리.
1: 미요 마시라.
0: 어.
1: 쟤는 과바치 뭐 키중에.
2: 어. 아질레 가치스. 겨가 어.
1: 겨가 과치 뭐시? 아.
0: 조스 카르여리 양겐주 가치브리 땡기 람쇼라 겐주세 캉바디 코응아스 네코레 나르츠고리
2: 가망라 니야메 틴데 데레 코콘트라지 가스가 게라즈 코세제 가시니 봐
1: 어 너니 부중한기 기기히 보고 레니메자 너니 기계가 요피
0: 알레 딘데 임브리 도다 범님 좀 뒤제 바바 뒤제 스구드 문에 롱드 창교 라리
3: 주포 나주연도 십주인락이 레미이 님밀 판다친다 디밀 유연로스워시 나주단다 팀시 라티슈치 라게 렌차고 접소 라리 님비윤 루린다 님비메나 타틴치 쇼시 규시디다 저와메베지 라게 레모 유네 즉시 니엘 라게 그제제제 시부 군서 과스 체메디 여제슈다
2: 예 시부 군서 과스 체메 예 상마 시슈 딘베나시 루팅안니 군습기 리슈체히 상마 제보 군시 딘빙 어주유 마세 쿵링비 시시 상메 체실레 해서
3: 상가로비아 군집디 상가아샤 요 최봉스바 제드랑가 슈다 군시비 그제체소
4: 주포 장게 마셰네 증시 이네 장게 정궁아 러비이너 팀자가 내셰네 개와 전부 열다 이랑 제시 제모요
2: 와 니 셰셔 니 창 셰셔 그 섬거거 다야디 최번 개셰 슈슈 무 망체와 개치스 Nye shen ta shinke me.
0: Di dungs ta du so zha zhab shi du. Kun zu pe ji lebya no me zho. Nye den dang ta kyun di mdu.
1: Dungs chi. Rangge man man di nye che gu du a. Nye du nu ta xia chi.
0: Kiran chi guo la. Nye nye mdo yong gu.
1: Chen du bu kun zhi chong shi. Sa shi ting zhi bu kun chi gyo ma shi. Nga ye mi du. Gu a.
0: Let's...

0: 阿峰路易，阿弟，朱林峰啦。爷爷，我来，兄弟。弟弟，今儿个路不到，别拦着，听着别个人呢。大女啊，他在哪喝过酒？我最迷。让谁给你披萨？让个男子出去买些，这是读书的，拉大起子去。阿斯尼，这就是啦。朱林峰啦，他在呢。朱林峰啦，听我阿那你。
1: 차비베몰스이제 차로나다 나크제 조시 나 탑시스 조로나다 가르셰비히네 고조락바 마티브 차오시 다 탑주 수주 뛰어야 뛰어 리시 라타비소네 타베시코 제이토다상마 니에 닥다 수요 니에 비시 제이욕자라상마 메르수이시 포고수시에 조니크마리
0: 뭐야 나사교 제

0: 야쇼.
1: 시주민자라 기란데 민트괴.
0: 어, 개미도. 내가 이베.
1: 기란기 동시 야호 큐니 민트. 최번기 돈다디 시베.
0: 어. 미지게 최번 돈달 하야지. 나저 동디 등지기. 이년 안 쓰. 갑대 수이메 하코 민트. 오늘 고난야르샤. 어. 랑을 돈다 가려.
1: 我用一大大的意思嘛是也没能你接了修哦
0: 也有嘛这学的学的
1: 嗯也往生给学习的学徒弟十九看了给也给十九学习的年轻之前才给他给西餐能十九五年了给求哈哦用啊这一年的下学也看着点学嗯给他工业要结算了
0: 哦用啊
1: Nice

0: 차도를 기시에 생화시죠.
1: 저지그 내용시죠.
0: 나와 확기 가르 저지네.
1: 저다 공수 가르 저와이 봐.
0: 저거 저와이.
1: 저거 저와 그랬지.
0: 거제 저거 저와디. 그랬지 그네. 다이.
1: 네 란지기.
0: 보모 저와지네. 저기리.
1: 그래지로 지네 쓰지.
0: 참는 힘도티. 마셈나 스스시. 스스레 마셰시.
2: 스스레. 체메스 레위바. 메.
1: 콘츠시야 제비나. 장가 가로지 열카야지. 멍무 배주지야 용제 주무스. 콘츠 메롱을 예산에. 무치 축장 야스기. 디데비야.
0: 제비.
1: 제노 콘츠 급리 겹스야 그리나.
0: 디 콘츠 지도는 흔적차. 이미 니게 쇼리.
1: 장가 지도 흔적차 스기나. 콘츠 봐라. 가로지와 열비야.
0: 디데라비야 혀마시. 디 코란스 섬규베차. 우즈게가다. 저부지 그러스기.
1: 상계 급류 겹제 로디 준을 쇼 샤르로네다 자샤 더도 가게 매봐 미란다 가로지 그지비야
0: 미스스 가셔 너 가지 고정아 갑시야 상계 고저 차가요
1: 용아 상계 급류 겹제 링고 말봐 쟤네 죽지 저지가 상계 수수 로니 스탑게다 다리라버 치니 유스케진 샤그리나
3: 더도 등기랑게 라루트 튕겨 인스라바 오늘 랑게 봄 시비디에 기치시에디 랩자비 인세야 가리인바
0: 자덜 기시에디 장부장샤시니 혈베 니에타가스 지주벌지시에지 나래 땀디 광답시에피 된다 디제시키니비 캐나서 나스기이바
1: 랑게 사는 아주 된다 다그리 있음부두비 랑게 등도 경순시에 샹가가 토당라기 주무소야디 콘투 이시터비아시도시 디제지비야
0: 니에탱기 셉시에피바 나탄데 사피 네 들어선디 괜한에 퇴배 들어 서디면 믿어 자르베다 서크리아 랩디 제부유 매마세 거세부 세기 땀도 매매미 쓰여라
1: 젠드랑게 격준시에제 상가 아망아스네 초 바브진주리에 주되는 좀버스야 그리나 이내는 아주 닥세치디 상파미니가 대도 디제시아 그저스디미
0: 다가슬레비
1: 다가슬레비야 그리나
0: 허거리에 대면 망자사시 제다진 상황 허거리에 대면 나혈이 나를 가부이사 다가슬레비
1: 제유 대면을 시부이나 도림 군입의 익세 등뒤 돕당 군시 연고시 이내 나를 룸진 롬내 매봐 나 도림 군입아 그래 잡자
0: 니네 레비 니 근군 유뇨 근군 유니게 수승군이 계신 있어 허리 니 다가스 도림이 있어 이거 레비니 겹삼이 니네 노시 고마워.
3: 강우이 파토기 고티.
1: 상계 강우 뉴스 레베.
0: 지.
1: 긴데지라 MACD다. KDJ 브린티 식시.
0: 식메.
1: 디멍시 락제기 믹제시. 상계 디제지 식메베. 지단 강우 뉴니나 상메 식시.
0: 나 천주 뉴스 잡시. 네 대수 식메. 계속 신기이나 나고 화티르베야
1: 이내랑 그 정순시에지 소수치계네 롭중제 투로요니 지게 계략이 계획시에 뒤자 주두치기 있을랍샤 디제르베
0: 텐서상마 스스치에도 다 가슬 남겨이
1: 뉴스 보니에시 샤주시에스 랑게 멍물네 줄라 계신 볼륨이 계획망고 제사 권정우이 앞서기
0: 예 권정우이 앞에 프랑스 나 우수제제스 기부 마제네 가시야 요래
2: 예 자도네 가볼 시간이 차세시리 장수계 사나 상마미 사지 차시
0: 예 아제 우도 체바 대항사에 가려래
1: 장게 뉴스 보니 상마 차세 고르시에샤 젠드랑게 콘투다 샹스김 예비
0: 자도네 가로 퇴박하시 지부디 그 니르바 예 수나 삼수 이미 다 그러베야 드스테디 장가로 지금 해보자 지를 탐지되는 화용그래 가스칼티 쏘드 딜구리 자더니 가로지야 상마 타르바 마세 미미다 규규리 권정우이 안에 연지치 가르바 권정 연지고 생부두게 띵아 니밍에게 생겨봐라
1: 마수 탁세 제비 양가 문의 연지지샤 마세 양가 연지간에 리한스 지도와 디에 제시했겠다
0: 띵예

0: 네, 뉴메이징시.
1: 장가 연세가 뉴메이티아가리나.
0: 디디니, 첩차브리 통스. 세상에, 노스 TV.
1: 장가 등의 연세 등시 뒤샤. 상매가 디디 집이야. 장가 수수 토탕 배야 지도. 디디 신경 이마봐.
0: 나 뒤세 상시, 르르다 메메시시. 롬네 메메 가라. 쟤 다음에. 네 수수 토탕의 배사마시는 드그르베. 네 디디. 교사 타르심치 라그라스치 지속 진소가 삼치 네 고정문야지 개설록 주시하미 근군 주야이 캡사라스나 기부시스기 대는 주야르베 라시다 대야 너 저 가려라
2: 디디다가 참시하슈
1: 디스 디디다가 참시이 또 내장게 진도직대 꽤 맵이나 내가 쓰이시겠다.

0: 양 쉬었어.
1: 喂, 수임아, 쉬다. 진쇼 수임에. 너 여기 말봐. 얘랑 쉬고. 얘 가방자, 랑 흔들어 쉬어. 랑 이 시키도 왜, 얘네 또 말해 꾸인다. 스무소니, 진짜 망하라.
0: 나의 직벌이 샤. 가상 소중 여제 원조진 예치게 가발이쥬. 보마디, 모랑게 장시에제, 나시에 포르 죽음이도. 제르가 더비베스
1: 라게 가졌을바
0: 예 라삼남다게 포모데 마 소중요 제고라 무이 가제고 거유 이내 판가실은 아 분부메스라비 수입은 시부데 계란을 쓰던 그대유나
1: 수입은 꽃신이 띵게리 니에 과도를 코요나네 무마 제와 가시다 세기하면 숨질락스 된지 무지 주거니 세리시 없으기 꽃이미알라 니에든 개요마시 이내내 주중제디 디제체흐리 삼삼하쇼 다다 수입하는 능미 내주디킴베 가스갈 슈도 기업제 생생수 종업 균디래 가리 뇌게 샤사 예 고들라 베징래 슈도야 주빈 슬랩자 나의 베디 신고 샤샤
0: 기랑게 내주디 규제 신고내 정글 규르 던지 용서 나저 편도 입에 쳐를 피게 당야라 공부시베
1: 라게 가스유 거두시다
0: 중앙기 갈롭나라 팀루 체베 팀진 체대다 지겨우 수시 팀신 개종시 수네 만주 연도 총기나라 토균 예제부 토근의 총지 시베 내주 섭진라 조긴 예버스유브리 디 겐지래주 섭진지다 겐주차주 섭진지리 팀관계崔鹏了南一局被清大些呢和米托汤有了吧严拉喜剧看给和九松七百决定了托汉那儿可得不行个月呢他阿里个当街第一件被崔鹏托汉的杀戒是不是可是都显得崔鹏严拉喜剧看给米他阿里个当街是不是

0: 폐기 캔디엔 신쇼 튠세 정치를 켜두바 치기기. 타리 항저의 챔버소 탄저와 소니에 통미 뒤튠 야부 링유. 제랑은 최 대통령 균능진 기념례 카지 투바 체니에 폐기 뷰리 튠세 티웨 마와 게용수 켜대 동균시 송부지. 점초진 상중기 킬레기 국급 흠진 체니에 지퇴 최매 타 총튠 비리 후다 체유. 게용기 사제칸의 용외 뉴주 총부 타 차도 총튠 리티 소기 킬레망부 튠세기 체시 탄염례 치단 시도 십지 치바마세 튠세 규송 타 총람 향바 콩케 초규 제는 민례 최매 딩습 치바 타 킬레칸지 키 서윤외소 냠례 뒤 튠샹례 사뒤 튠제라 티외 양신 갸치외 총제 뒤유 당고와 非好容器 표기 캔텐 튠례라 가부치게 망부 이바 타 안취 표기 튠세
1: 其次你是对人给其中去特朗普想的怎么能来协助体外里边住院一起送不起成绩你从这么说起上中给成绩你从批给你不清吧帮不起都把他他定给这么说你为去批给团在查给去期间都其中去把他三天天天天人不是去吧怎么能去冲着他这对级别人能三级都把这些去运不起其次你是对人给其中去特朗普想的怎么能来协助体外里边住院一起送不起成绩你从这么说起上中给成绩你从批给你不清吧帮不起都把他他定给这么说你为去批给团在查给去期间都其中去把他三天天天天人不是去吧怎么能去冲着他这对级别人能三级都把这些去运不起其次你是对人给其中去特朗普想的怎么能来协助体外里边住院一起送不起成绩你从这么说起上中给成绩你从批给你不清吧帮不起都把他他定给这么说你为去批给团在查给去期间都其中去把他三天天天天人不是去吧怎么能去冲着他这对级别人能三级都把这些去运不起其次你
0: pyoge bianjo chupche le gyo chiba ta gui shu pi dwa che gyun si sumbi shi.
1: Da ju tu jing ki nye zu rin, sa du cho sam gun to tu jing ki nambi yong so kin yu batang a, yu goro mang bu nye zu tu zu pi che di pyo to da ju tu jing tong wara li yu bi, na zhong fa sa tang a, chong si so so, jing ni yu goro ki chong bra chuk ji ha chang tu bu yu shi.
0: Dun tu gil ha sar, nam ka ya tang la cha chui nyum. Po chambu de le chung si di bui to, yu gong wa ha chang ki mang bu yu bi. Kunzu, Satu Tumu may be Mozan Yamsun Yonsi Vaji, Yugoa, Mangjao Huayi, Chongki Timunia Hajanki Zibutu, Nansu, Chendian Barman with Yuji Sumaji, Yugoa Kaji Ki, Gorma Juto Ye Pujambodala Ta, Pujang Woman Yin Yam to Bargiri, Hase Yugola Yuwe, Chen Chasi Gui Vaji, Yugoa, Chen Xiao Yi, Nietzinga, Gorma Juti, Chichi Chene, Hazar, Zheniki Dumbungu Yuji by Yongi, Chinduguba, Puyi Yunjong Hajanki Zibutuji Sumaji, Pujambodala Ne, Pago Par, Chuji Hajanki. Chumshun托,这是千元给南北基本塔。为谁更穷三个呢?关注一起听。如果我念托爹爹,千万没出完用心,如果来用为女娃领行度。如果我富容气,俺从你撒就明着我的用意。但去提前谈给顿起你随土最撇解帖,比如读如果来用意。千万没出完我念心不读起送不起。如果我王梦家意,你天马为托你。 哈萨尔撇起随便浪琴塔,路索忙不与吧通穷,请俺用我用一起送不及。顿顿给三条重视不亏托,云穷俺列起。别么写吧,但给没多尊给林重催且行人我你,其中给那么密云了撇吧单,云穷大为名我不写吧他。他去推进人,专门群众,小不俺不念烂的,主看独索也不行一不及。接了你多你四季轮。 空气门别密集给开决点别盲水内层提出不及。你这种开门多种给点像给林冲催出名专门群众给。你随提出你能全部内些呢吃完气血给推行之。关注忙别看本文啊几个多。但我是用包裹冲动他多及送不及。专门群众开盲水内层开喷油列冲水给雨果前下批给前边温催行之。 你这种开门多种给点像给林冲做文员领岗去主任这些群别去谈得前儿俺从给林冲去忙水内层了看不见的就还有他你现在看不俺去忙土清土记录你到你四周轮儿如果用不过去你给他用速度去送不是端个想我他

리가르니 워자르치위 강종인디 리위무규 사동알라 전진모모 리인투기 디가르니 지도点别 사동인디 당가라그위 남방주지 계산매도 서두디 디가르니 튜럽사비에 윤종 서바이 윤종 서비에 여기 미리카기 미모남 튠디타 야즈인비에 튜럽기 년아 삼여라 중화 미리 지둔소비에 도시 체린포 동주 주닝조 제신 미리카와라 빈준 종타 비리 냠지지레 군디 당에 계용기 미리 튠지 야튠기 비상규 뒤주로 슝는 계류 변정 사비에 벽이 퇴응을 타 참비에 뒤세 내비에 피해지기 렘비토 규유라 피해지기 퇴성 사바라 시수리 초용리 피해지기 도시 사바 라다르 체비 뒤세 내비토리 사두 변주로 피해지 동위에 문규 규 뒤주로 슝는 계류 변정 사비에 지도 点别 여기 주진 띵여티에 겐강 기멍시 등도 주바타 사두 겐강 군요 초두 성종의 숭능 겐미 계급이

金刚鞋别托卡四中切记录兄弟监狱群众撒别汤藏多边塔特性撒边体及其瑞阳真约铁就有你汤藏丁令塔汤藏撒边汤藏塔铁记记女个切记的当年别个别塔点塔达的蒙住别老林别顿居走对呼大切约别别拘留撒巴顿养住人物撒巴拉书 여기 미래카기 미망기 모두 최용리 뒤르사비 방기 표정지주 라린 터진 단리 뒤지타 조주 제비 시린 지도지 点비 지조 링루기 표정 사바툰지 내도 후다 제주이

0: 아지 라니 당라모 돈도 야 피 홀로스 입고 온 거다 말베 아베 어디 오늘 리샤 되다 그냥 쉬어 아 나 나다가 주니 야 파규다 파규다 파규다 파규다 아지
1: 류샹유가 잘라도
2: 아니 네 장유 뉴르지스도 그네 구도
3: 냐질아 뉴메 네 말봐
0: 왕이민게 구샤
3: 아래 전년 이브자
4: 어찌 디년제 칸게 빠세인게 말봐
2: 나오메도 빠스 쇼사치리 쳐부드레 요말다
4: 쳐서 뒤에시
0: 어야 디스 아 중인다
3: 토잖아
2: 좋아 가르도
3: 키나니 얌새들 나야 가도
2: 나 쉐다라 얌생급도 와 왕이미게 고부치는 나원의 얌생기 예 미시데
0: 빠나
2: 같이 가 아
3: 같이 나 같이 나
2: 용아 엘 디디샤 아야
4: 돌로리샤
2: 지 宁静不多，宁静不多啊！再吃酒，再吃酒吧。啊，宁静不多啊！听到了，这么多，一个许多，对。我醉。小玉，陀螺节啥送哎？这多得一个许多。巴拉。
3: 야片나
2: 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 一名重金那儿亲上就你们缺了的我那张生命的话嘿要不都婆婆八月的五月多岁都落去没有说我
3: 俺们我
2: 啊这怕联系
3: 呀
2: 啊那不要我是多用过的重金那个米娘是多用过的嘿嘿、啊、呀再见的
3: 巴拉
2: 啊
3: 擦送眼了
2: 谢擦
3: 嗯
2: 嘿嘿嘿用啊要死啊要死的应接不多嘿嘿要死啊

0: 阿姐，阿姐让咱留香芋色的独特花蜜多。我你俺们家这是啷个？王一明看你养你三亩好等哟。
1: 卡卡多些，你用得个。孙嬷嬷，让给可就没就些远的，但可对参不起个人。
0: 阿列些住的，你让求，开始路线应不应该姐姐开给阿的，让给我妈自个要买单。个屁的，什么样会说是钱数？阿姐，前头让咱家差多少东古的？
2: 听我爷爷娘家，你最近这天了，伢子个人肯定要买的。他的体重比这钱还大。阿姐，他痛经嘛对的，主要是一名老板提不起。一名起码给他吃饭呢，得对人了，可个不要买的。可个没别的，常不些呢。王一鸣，俺俩最吃不定做的这个名度，伢热不，跑不吃不起。现要是他登记，现在俺心想也是钱就。
0: 一年，
2: 王一鸣的留香芋了，命大当的团队，看看的民族，俺身为所有民族，那不贵的，贵过的意思，人家写过我们呗，自动填了，长了几十米差不多的。一年，王一鸣我那新大大这个民族，阿姐，得给七个人，你来看叫，真多钱，这七个人，若不他缺不起多，没事呢，俺俩最陆续的来，穷着去过日子。
3: 엄마, 아무나 가르쳐요. 예, 예. 엄마, 진짜 맞다.
2: 네 가사, 레몬스게.
3: 수.
2: 뉴진게 니티.
3: 엄마, 아무나 지단다. 미다다. 동도 계시단데 대비는 상도 시즈 위에 쓰러지도 와.
2: 계지 마유다.
3: 아. 뭐라 레마죠.
2: 레면이 야호시오.
3: 아지 아마 아무나가 통주게야.
2: 수수유.
3: 요즘게니.
2: 통주.
3: 진짜 인기 맛이. 아메시에디 독서 계신 길이. 헤.

0: 같이 아마 아무나 갈 수가 없어. 아, 나 답도 엄마랑 토해 뭐죠? 와야, 나 려셔유.
1: 부딘, 얘기해 주셔야 마사고 내 가봐시야수.
2: 가봐 뭐 겹스도 인지 겹우였으니 다쌤 겹쳐 마소아.
1: 아지 개시 개시 군인이.
3: 아지 다리 개시.
1: 이래 랄로 대보체 년지 강게 스모아 제가 치는 다리.
3: 다가 잡어.
4: 왜왜
1: 랑아 진유.
0: 아, 나 전다 떴어요.
1: 전다 가리게.
0: 랑아 전다라. 하시게 다니니.
1: 맞이 랑자라미도 같이 가죠 우리.
0: 아, 녀랑 전다 떴어요. 드릴레브디 그거 약수. 드리 암 데메라. 두레 데메. 제자 난레다가 고제스나. 녀가 제지. 진짜선사 랑나르게 다제. 나라니 그거 심보제. 로디 박비터네. 계제 상목 세세 팅디시 나레세 나게제 참시지유
1: 좋아유베
0: 좋아유
1: 좋아시지유베
0: 어
1: 마지 난 갈스유 아 랑 암디에메 주리 홍디에메 나 랑나 칭 고여 이 갈스데 아 냥 그 차세도 와
0: 이 하지 아 랑 삼 갈든 거시 아 나야 미디제 켄메다 어 예 야메나 나라니 정소 의원님 갈 두게 아
1: 정소 의원님 갈래 대연 아니요
0: 야면은 랑가 질렀다.
1: 다들 이제 저거를 배.
0: 어.
1: 어, 최하를 줘. 야, 쉬다.
0: 영아, 가다 라무 뒤에 배시고 거친 내 집아. 대대오로 해.
1: 어, 나가 뒤에.
0: 여여.
1: 여자. 허사시야. 여자 뒤야.
0: 어.
1: 자, 이제 깨라.
5: 겨우 제도 차돌 동 아.
6: 암라, 마도 민도.
5: 저거 마도 내 동물다. 대사 랑 감사. 얘들은 랑게 왕이민 토도 르 톤도.
6: 마리. 얘 르마 톤 마리. 얘 어 왕이민 예세 야오 당토 안유 삼심제르스도.
5: 랑게 심제 차도 르마 톤 자리. 이제 좋아 차차 말베.

0: 아씨 보디는 보디 진짜 세냐 요르베 지마밀 또 근데 스팀으래 샹유 샹유 샤몽을 아 아지 이게 세다 노스 샹유 라심도 마치 아
1: 이미 딘데 마시다 랑게 메이디 페치 등그리 삼사 머추 다딘데 차사리 메바 나랑 고사 합시 두그리
2: 총대 나음이 섬에 나를 와 줘요 이내 나 밤스 나 교육이기
3: 이미 교육이요 마시 할애야 교육이요 마시 남 뒤고 유네 니에 뒤로 채워 두다 난 삼도다 Tengok ngah paham ni cun tu, jangan ngah sempat kerja sama.
2: Ngah rasa cuma si.
0: Pihak tu.
2: Kau tu ngah, doa cepat sih lah cuyur ni.
0: Mui.
3: Kiala.
0: Mui, dia, ya, yos, inda, dia, yos sempat doa dah.
3: 아니 산드랑 같이 왔어부터 생태를 아니 여러 배 상에 가마자 내서도 죽지 버렸다.
4: 나 감자 싶으라. 마신에 네 불러. 아메 마요나 네 여쭤서 러비.
3: 디스트릭트 씨 뭐.
5: 다들 저거 말해도 아. 더더디 제 시에. 이미

0: 참 순예라이. 랑게 야랑제 기집 마셔나. 부 가지 되지 매 처음 말이.
1: 갈래 뭐지 하리마. 피세다 만원아. 예 야랑제 되지 싫으베. 나래 어떤스도 마담치. 잘 집기 보 요레스 시요리. 나 집기 보 요레스 갈스 요레니.
0: 랑 집데 시아 요리. 미상만 너네 랑 시아 요리.
1: 마시네 주주 챙겨라.
0: 마시네 같이 돼 봐.
1: 같이 줘.
2: 제 막 귀엽다.

0: 다디 수이나 남쪽에는 그 밖에 없지. 왜? 수인 봐.
1: 왜? 왕不开, 나 샤메 란이.
0: 알레. 둘이 메라르 봐. 레그이베.
1: 아, 캐세 년치디, 니 대비. 캐주 이민게, 샤 야우시 등기. 전도 나무 추자, 파야라시도.
2: 티지 니 란 카바 겹야디, 캐주 슴수시다야 이.
1: 전다 디긴베, 이 타치 형 마리.
2: 냠뇨 초동 채우리, 다들 러시 주르 봐. 템지 반박해 요 마리.
1: 담부지어리 람치리리 삐지리 규체브리 돈도 로마레 규리제 마리에 랑가디네 좀어투바 개요 마리 갑자 신단에 피게 단초르바
0: 알레 두리메레 계속 가바디 미신다게 겨요비나 네 야스디그라히 이네 랑게 가바 겨요나 저 마리 네 신기 랑게 토토 파르숨도 네부 갑디르 쓰기요리
3: 가리
0: 다들 얘 불러 밤이 좋아. 가부 총에.
1: 야, 되게 말이.
0: 아, 미케 되지네. 개배 가로 두지 던겨 말이. 마시네. 미상 근데 지네. 배 남로 용서를 요 말이. 승이 둘이 메라라게 나라. 더 말이 그라 좀비나. 근데 제가. 둘이 메라. 제목에 차대 르사기 첨지 쉬부디. 심내 장벌다.
2: 야지. 왕不开, 랑게 과루 죽체샤.
1: 내 학습 남다체 견조 심수 등구유 신다 캐메
0: 디스 디스 디스 게지 티지 라이 고야 미도
1: 디 가리 창자래 내 학습 남다체 카바 겹 심수다 아시제 당가체 당사보 왕이민 다리 젠도 남아 투야디 창자 디저지래 매베 밥랑 수로 주자 체브리 가리 비쿠제 아 지 당사보 마산 그때 전에 땀 씨에게 돈 다르시야.

0: 참 남양 미적발 롱우 치동기 처지 최도 허웨 균타 체미도 싱싱치
1: 생군도 디규낭도 매진식 쇼르웨 로그 바바 망다식 처리데 매쇼르긴라 더그 로제시가 도가주 매순은 무카베 카라 디글라네 게네 망고르 카카 규실라 쇼조 치모 숨테 워나 규시긴디 술라 유에탐 된된지 매 치모 규실리데네 로글람 규르에 매균 충시베 매제 진비슈

0: 남대 고메 탕친토 미게르 민든 수시베 메도 게스르 침부시 유브시 메도 스르티나 자시베 다춘베 리무지 쥐응아타 신제 링아레 나쥐응아 카초베 듄쥐옹 상봉을 발체유 메도 시레 청티 미시 주싱아타 신베메 리무레 메게 돔쥐 나탕게버 촌발체유 장안 춤슝 럼규드야 쥐퇴미저웨 메도 디부 카쥐수 유브시 Beijing Chong Kir Kondo Gichilin Kadu Yang, Ruzi Nam Chang Yatang, Sipju Sune, Chumu Mang Sota, Yugowe, Tuching Rinin Sua, Punsum Sosudang Yubri. Da Chu Tuching Nisor, Guizhou Danjai Chong Di, Women Shusha Rinne, Jim Chub Ta, Yamlin Chikuitu, Mimang Buyujin, Guo Chub Chikan, Ruka Chuyi, Lulin Kachub Chine, Miao Rigi, Zizin Wimbar Chiyu. Sensi Yulin Ki Chumshu Ningbu Siki, Sanbei Yangar Shabju Chubsar, Chubdunbutsu, Rudar Ki Soda Yuwa Sogi Chubzele, Yugowa Mangbu Yiwan Cho Yubshi. Xinjiang, Ho Tian Chong Ketu, Chukse Tsamge Ne Pibi Yugowa Nam Nyamdu Zomne, Chumshu Ningbi Nanyamta, Da Chue Pali Sodang, Gengshu Sodang Sola, Nyamlin Qixin Yubshi. Da Chue Tuching Tseng Kungtu, Lo Wen Nambar Zaxin Qi. Honi, Kai Feng Ki, Qingtang Mingge Rup Tu Gijilin Tu,
1: 就出那位崇明作为阶段所车顿前边儿爹母的看忙不离别情问把钱呢几次你是出您吉林托周星的永天与国我每天吃顿两张心思月不及浙江海宁托秋托准随更秀所当给我们休想人类给忙所切过所列两日期间迷茫不月不及货币宣言托崇明堂与国为供水藏章内车顿的心更秀六年勤参清团永为门顿村边七 安徽黄山汤姆沟重村龙屋街一六层街路九月别惠州聂素更需车顿的开忙不月不谈密尼修六层街别登得阳别奥聂素客更需车不出来退勤给南部行为月江苏扬州若小车所在所列与国王忙不月一万热度超月不是
0: 福建福田区陆局人力中心托，创建台北中心三墩托，创北亲自人力中心托，出席台北中心三墩托，创北亲自人力中心托，出席台北中心三墩托，创北亲自人力中心托，出席台北中心三墩托，创北亲自人力中心托，出席台北中心三墩托，创北亲自人力中心托，出席台北中心三墩托，创北亲自人力中心托，出席台北中心三墩托，创北亲自人力中心托，出席台北中心三墩托，创北亲自人力中心托，出席台北中心三墩托，创北亲自人力中心托，出席台北中心三墩托，创北亲自人力中心托，出席台北中心三墩托，创北亲自人力中心托，出席台北中心三墩托，创北亲自人力中心托，出席台北中心三墩托，创北亲自人力中心托，出席台北中心三墩托，创北亲自人力中心托，出席台北中心三墩托，创北亲自人力中心托，出席台北中心三墩托，创北亲自人力中心托，出席台北中心三墩托，创北
2: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신수 유바탕 메고르 퇴바 초기 십주 십시 동지 유바지 진후탕 진광 진하소 런디토 진준 유주 미고르 고리 지바탕 첩지 제주 십주카 차추비유라 바세 인공양 원성자 유시 흉남토 기르고르 주시 조르 체베 년점 유고르탕 총세 유고르소 총기르니 고르토 주시 지게 망부유 진주비 정시토 능거버시나 람원 람원 주니 인류 십제탕 저점 눈린 소소 체비 람원 시균 침부 각비 내주 퇴미지 티니 망주 거주 주수 지게 미딩치 갸탕 고주 고지라 신수 유바탕 징징지탕 제주 소송구 月港澳구 陈玉界 총기리기 총송 침부시 거주 람디토 주부중 망점 유바시 된주 로코노미 주리 퇴제기 시지직 선바탕 明日, Gayung, Dunjur Mutu, Loli Chungchin, Jolie Tungu Zu, Chedam Nazo Jeti, Jolie Dutang, Zuju Chibi, Leju Tortang Yuji. Xinli Chungsi Pu, Chengsi Sajin Wimber, Gayung, Dunju Gatsa, Nizam Dusimbina, Winu Gugi, Jolie Chekazam Dusimbatang, Jiju Duyugi, Jolie Gatsa, Sunjusam Dusin Yuji. Mingar Gayung, Dundu Kuitu, Chapa Pushin Yubi, Min Simbi, Lodo, Nadu Chiuti, Luzi Kijinchi Ku Yuji. 后边母鸡松动化月饼，盆明穷这，我都吃过做不汤。

칭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주 충유 장부시인 충무이 소변근의 순수진신 特동 시리기 윤장리 조주 군두위 겐지모차도코로 충무 샹샹도주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치위 그디리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차기 남바지르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소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탐지 릉중캄리 퉁신 장부송기 고궁리 직린치비 세콜라라 준비 워자르 임바라치